0: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저선호 방송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하늘가에 그네터의 방울소리가 귀마쩍히 들려오는 6월인데요. 며칠 후면 우리네 전통 명절 단오설입니다. 단오 명절이 다가오니 초록의 싱싱함이 한결도 돋보이는데요.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실록이 우거지는 여름에 단오 명절의 흥과 멋을 한껏 살려보고 우리들의 마음도 곱게 물들일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노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감상합시다.

0: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전국화 씨가 고향의 부모님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동경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화라고 합니다. 일본에 온 지 21년이 됐는데요. 그간 비상기로 고향에도 오랫동안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단오 명절이 다가오니 부모님 생각이 또 간절합니다. 하여 오늘 노래 한 곡 요청하여 부모님에게 문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0: 네, 그럼 전국화 씨의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사랑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찬들바람에 어릴 적 추억이 새롭게 떠오르며 단어 명절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연결시에 살고 있는 민정희 씨는 고래희를 바라보지만 단오설이 다가오니 새삼스레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쑥떡이 생각난다면서 요청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근심 걱정 없이 편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이 많이 그리워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오설에 모처럼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싶다면서 서품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보! 아 이거 또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아 난리 없어!
2: 어제! 아이고. 어제 자꾸 불렀었는데
1: 아이 이게 뭐인가 한번 봐!
3: 어디서 이런 개사이를 가져왔음도?
1: 개사이? 아유 눈을 봤길래 그게 개사인가? 쯔쯔쯔쯔쯔쯔 야! 너네 여기 앉아라! 이게 기러기란 말이오!
3: 기러기?
1: 그렇지!
3: 기러기라고? 어? 야 어째 상했습니다.
1: 아이고 상하고 뭐고 떠나서 어이 듣는 소문이 야면 기러기 고기 사람 몸이 그렇게 좋대.
3: 무슨 정신아간 소리라미랄까. 저 살랑살랑 말이란대 정말. 이거 보쇼.
1: 어?
3: 혹시 당신 야를 잡아먹자고 그래제?
1: 그렇지. 나를 좀 봐. 얼마나 허리허리한가. 나도 좀 멋보신 해 했단 말이. 그래서 내가 알아본 데 이하면 세상 동물 중 암에 아이 걸린 동물이 딱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상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요 기러기란 말이요. 그래서 내가 바다에 가서 원래는 상어를 잡자고 했지.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갑자기 나를 딱 잡아먹을 것 같더란 말이야. 아 그래서 내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야 글쎄 제발로 나를 찾아왔제.
3: 아이고 이거 봤어 이거 봤어.
1: 어째?
3: 야 당신 그때 그 생제비 다리를 떡 꺼내가지고 야 얼마나 개고사했음도.
1: 어째 딱 옛날에 말을 꺼내면 이래니까.
3: 그러니까 나 절대 엉뚱한 공리를 하면 안 됐구만. 예?
1: 네 무슨 엉뚱한 공리를 한다고. 그나저나 야 고기로 한 점밥 먹으면 장성 불러한단 말이요.
3: 에그 정말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데 정말 어째 이름도.
1: 저 이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야가야 만병통치약이요.
3: 에 아이 되겠구만. 내 흥부씨의 길 가서 불러와야 되겠구만.
1: 달라라. 아이 가만히 있는 가리를 불러 뭐 하는가. 내가 동무 말을 들을게. 야 잘 잡아 이 먹고 내 친자식처럼 잘 보살펴 줄게.
3: 야 당신 정말 귀찮구만. 이거 봅소. 그때 그 흥분에 그 다리 끊어진 제비로 구해줘서 부자되니까 그저 눈에 달이 떠서 그저 그러던 게 어떻게 됐음도. 아우야 우리 잼도 당신 이제 그 생제비 다리를 또 끊어 아이 놔두면 지금 얼마나 잘 살게. 우야.
1: 그래 말이야. 그때는 내 외에서 그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3: 그러길래 이 기러기 고기 아무리 만병통치약이라고 소문이 나도 덜끝 하나 다치지 맙소. 예.
1: 아우 아까운 건데 아무리 먹기 싶어도 꾹 참고 기다려야지.
3: 기다리긴 뭐 기다림도.
1: 야 이리 상한 게 뭐 오래 살기나 살겠어.
3: 그래서
1: 아까운 고기를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야.
3: 이거 봐라 그 끝내는 그저 그 먹을 소리를 그저 하자 또.
1: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게 이렇게 낭비 친다는데 그저. 아이고 여 귀여워라 야. 야 내가 네 날개로 잘 치료해 주겠으니까나 다음에 돌아올 때 낸데다 그 복주머니인지 뭐인지 하는 거 갖다 주겠니?
4: 예!
1: 야, 이거 뭐, 어떻게 이제 너무 말했어? 진짜 말했다고? 야! 니 이제 니 말해, 니 기러기야!
4: 복실이라 불러주셔!
1: 야, 이거 무슨 기러기야?
3: 복실이라고? 어머!
1: 야! 아이고, 어떻게 동물이 막 말하는가 말이야?
3: 그래.
1: 야, 이거 살다, 야, 별난 거 다 본다, 야! 야! 이제 무슨 기러기야? 복실이? 야, 복실아! 내 너로 잘 보살펴주고 맛있는 음식이랑 많이 줄게. 그러면 다음번에 그 돌아올 때 내한테다가 뭐 좀 있어 아이 해주겠니?
4: 예, 네, 지금은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3: 와, 이거야. 기특하다, 니 정말.
1: 야, 니 제일 곱다.
3: 야, 살랑살랑 말았어. 아, 놀랐구만.
1: 아이고, 내가 좀 흥분돼가지고서. 야, 니 이때까지 할 말이 다 진짜 올리?
4: 우리는 절대 헛소리를 안 한다.
1: 나는 인진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덴티로 두 개를 탁 쌓아놓고, 어? 번츠는, 아니다. 아니, 그, 번츠 볼 때 아닌데, 이게. 야, 어찌 내 헐케헐케 대답하거나 나를 이거 없이 보제? 니 나를 지금 모졸로 보는 게 아니야, 어? 야, 복주머니인지 뭔지 가져온 게 없니?
4: 지금은 없습니다.
3: 야.
1: 없다고?
3: 야, 놀랐구만. 야, 그렇게 자꾸 소리치다가는 우리는 물어다 줄 것도 흥분이를 물어다 주겠었구만.
1: 무슨게 또 흥분이를 물어다 준다고?
3: 예.
1: 아, 맞다. 간에 뭐 항상 구호를 외치는 게요. 리수이 칭산, 주수이 진산, 인산 하면서 맨날 그 벌판에 가서 동물은 뭐 먹을 거 준다, 살림을 그 보호한다는 흥분해를 준단 말이야.
4: 아이고.
3: 야, 야, 좀, 아, 좀 치료해 주고 보겠어. 어째 자꾸 소리치매, 아가 뭐 달람이 이래도 정말.
1: 야,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치료해 뭐. 내 고질배인 건 몰라 그래요, 어?
3: 고질배? 당시 고질배?
1: 어째?
3: 당시 고질배 무슨 도박에, 술에, 그다음에 무슨 안마빠에, 그다음에 또 노래빠에. 어제 오늘은 어제 또 근데 야를 또 야를 잡아먹자고.
4: 나를 구해주세요.
1: 야야야, 나는 관계없다. 우리 속이 막 후치질 하는 같은 게 먹기 싶어서 어디 원래야. 예, 흥분해하고 절대 말하지 말고 우리 둘만 먹고 장성불로 하자 말이다.
3: 근데 이거 봤어. 야곡이 진짜 그렇게 좋단두?
1: 진짜 아까부터 내가 몇 번 말한대. 어? 암에 아이 걸리는 동물 중에 한다라제. 그 좀 인터넷이라면 두제 말한댔어요.
3: 그. 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어린 거?
1: 하이치 어린 게 야들야들하고 더 맛있지. 야, 그 박시랑. 그 뭐야, 우리 그 뒤뜰 안에 가서 맛있는 맛만한 먹자, 응? 가자!
3: 아이, 이거 없어. 아이, 근데 이제 우리 야를 먹다가는 그 제비 사건처럼 큰 무슨 후화이 생기지 않을까?
1: 아이고, 정말 별 걱정 다 한다. 쟤처럼 근심하다가는 아무 고기도 못 먹는다대. 가자! 노르웨이님에! 노르웨이님에!
3: 야!
5: 아구 좀 차라. 그 뭐요? 이제 상한 기러기를 못 봐서.
3: 못 봤어.
1: 흑부야, 너 기러기 찾으러 우리 집에 오니?
5: 아, 이제 요목해 날아오다 떨어졌단 말이오, 상해가지고.
1: 아, 이 목해 아니다. 어, 저 목해다. 저기 가봐라.
5: 저기?
1: 어.
5: 아, 그거 이제 비우라. 아이, 해님에. 어? 근데 그건 뭐요?
1: 무슨 게? 아, 에이, 이게, 세타얀 등산복이다. 어, 내 집 짓을 안
5: 해. 거기 가져.
1: 아, 야, 야, 야.
5: 아이, 이게 기러기야, 이거 뭐요? 어? 아이, 또 무슨 짓 하자, 그러며?
3: 새끼, 우리 야, 야로 치료를 해주는 중이었어.
6: 치료, 야, 치료. 정말 치료해줬어, 나 맞습니다.
5: 야, 이게 세게 상해.
1: 야, 상해가지고 우리 치료해줬다. 이제. 야, 그런데 네 보기에는 야 오래 살 것 같니?
5: 아, 이렇게 나도 어떻게 살? 빨리 그거 야, 호다. 야, 이게.
1: 흥부야.
5: 세게 아프게.
1: 듣는 소문에 이 하면 기러기 고기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단데 우리 둘이 한 잔 아야게.
5: 이거 뭐, 형님에 어째? 어째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야, 이 기러기는요, 국가 2급 보호동물인데 이거 잡기만 하면 벌금하고 감옥까지 간다는 거 모르?
1: 야, 무슨 소리 하냐? 그럼 내 이때 그지 그 산에서야 멧돼지고 꼬이고 사슴이고 다 잡아먹은 거 계산하면 나는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되니?
5: 야, 그거는 그때야 행님 내시대 소리고. 야, 지금 뭐 이 생태 환경이 싹 파괴돼가지고 해마다 홍수지고 또 가물에 곡식이 싹 말라죽는 게 이게 다 누기 때문이요. 바로 형님 같은 사람들이야 코앞에 한 수만 바라보고 무자비하게 이 생태를 싹 파괴했기 때문이란 말이오.
1: 아이고, 야는 그 재해범 범어 저 그 교육하자 든단데. 그저 웃자고 한 소리다. 야, 흥부야, 이게 오라. 야, 내 저 기러기로 상한 거 구해주고 잘 보살펴줬는데 다음번에 돌아올 때 자 냄새다가 한번 후한 선물 안 해줄까?
6: 응? 아유, 뭘 말씀하니?
5: 회사.
6: 정말. 아 우리 내외가 맨날 이렇게 벌판이랑 습지랑 다니면 기러기들 먹어리로 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게 이 말 못할 야니한테서 뭐 당장 보답받자고 그러는 겝니까?
3: 아이 야 말할 줄 아대 무슨
1: 아줌마 무슨 소라 아줌마 또
5: 야 기러기 어떻게 말아?
1: 야 정말 나도 놀랬다. 너네 못 믿겠으면 야 기다려라. 덕진아 좀 말해봐라 한번.
6: 말해봐라.
4: 기록.
1: 야, 진짜 사람이 좀 또 많아야 하니 정말.
5: 아유, 이거 형님에. 어? 그러지 마. 이야, 우리 인간들이야. 정말 마음을 잘 먹고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면 야, 내 언젠가는 우리게 다 보고 가져다 줄게요. 야.
1: 야. 아, 이거 네 말 들어볼까나. 아, 좀 용 뭐 느껴진다. 네, 어? 야, 잘 보살피고 잘 치료된다며. 어? 다시 대사연 속으로 돌려보내겠다 내.
5: 얼쏘.
6: 시름 났어. 뭐라고? 시름 났다 무슨
5: 소리야? 시름 났다 무슨 소리야?
3: 이제 저 전에 오기 전에 우리야 이하로 잡아먹는다고 그랬다.
1: 야 무슨 놀라. 아니 동생들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그래 한 번도 먹기 싶은 생각 없었는가?
3: 아이 뭐 당신 약오기 무슨 그렇게 좋다며 막 선전하니까 네 가닥 했지 뭐.
1: 야 어제는 안 먹는다.
6: 야
1: 나섰다. 야 이게 나 나섰구나. 야 이게 완전
6: 야
1: 아이고 내 치료했으니까. 아이고야.
6: 야
1: 행님해 저거 뭐 저게 야 저 기러기 저게야 내 치료해서 돌려보낸 행복이여 저게.
6: 까지 데려가서 내 새끼처럼 보살펴주고 키워준 사랑인다 사랑인다.
3: 이거 봐서 다니 우리인데 보고 가지다 둘러왔어.
6: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생태 환경을 보호.

네, 우리는 오늘 영정시 동성영진 영성천의 유어키시의 전화 요청을 받고 현지로 왔습니다. 단오절 맞이 축제를 펼치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 함께 가봅시다.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영등시 동성영진 영성천에서 된장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오키라고 합니다.
0: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노래를 요청하려고 합니까?
1: 네, 꽃피는 여름도 되고 단어명절도 다가오니 그간 우리 회사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의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도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어명절 잘 보내세요.
2: 단어명절 잘 보내세요.

가족, 직장과 친구들이 있는 곳에는 늘 사랑과 고마움이 넘치는데요. 혼춘시에 살고 있는 윤화영 씨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을 찾아 담소를 나누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함께 등산도 하면서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서 노래 제비가 돌아왔다네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단오절의 쑥을 캐서 거는 것으로 우리는 평안과 안녕을 기원해왔습니다. 올해 단오절에 가족이 함께 단란히 모여서 명절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건 어떨지요? 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단오절을 잘 보내시고 올여름을 건강하게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가만히 들려주는 누군가의 고백 같은 노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래가 시작되면 어떤 그림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실은 중학교 때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놓았던 연애 편지라고 합니다. 마음에 두었던 소녀에게 전해주지 못했지만 노래가 돼 우리에게 왔으니 어쩌면 편지의 주인공도 이 마음을 받았을지 모르겠네요.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이루지 못한 그때의 사랑을. 네, 오늘의 첫 곡이었는데요. 네, 조덕배의 노래였습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이 노래 말처럼 누군가에게 적어두었던 그런 고백 같은 편지 혹은 고백 같은 노래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 다음 밤도 난 영원히 기다립니다 라는 노랫말이 왠지 모르게 낭만이 느껴집니다. 뭐나 다 내 사연 같은 그런 곡이었는데요. 열심히 음미하셨나요?

오늘은 감성이 넘치는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닝을 장식해봤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향기 작가님의 글 새콤달콤 잘 익은 그 맛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또 감성이 넘치는 노래로 이 따뜻한 겨울을 장식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노래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린의 인생은 미완성에 이어서 노사연의 노래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0: 저절로 나가네.
1: 박수가 저절로 나가는 노래, 린의 인생은 미완성 듣고 있습니다.

네, 련이어 들려드리려다가 잠깐 멈추고 이 감성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서님께서 인생은 미완성, 린 가수가 부르네요. 그래요,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것 같은데요. 들을 때마다 온몸이 네 소름이 쫙 돋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요, 진심을 다해 부른 노래는 우리 청자들도 그 진심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커피 타임이네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기분 좋은 커피 타임, 힐링 타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또 감성이 넘치는 노래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노사연의 노래입니다. 노사연의 노래 참 많죠. 오늘은 어떤 노래 제가 선곡했을까요? 사연이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5월의 매실은 생김새가 똘망똘망하고 파랑에 붉은 홍조까지 살짝 띄어 예쁘고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사는 동네에 열 몇 그루의 아름드리 매실나무가 건실하게 자라고 있다.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2월부터 동네 골목마다 연분홍과 진분홍 매화꽃이 앞다투어 눈을 깜빡이며 화사하게 피어난다. 동네 안팎을 온통 꽃동산으로 물들이고 향긋하고 연한 단맛이 느껴지는 매화향이 오가는 사람들을 영락없이 흠뻑 취하게 한다. 좁쌀알처럼 작디작던 매실이 어느새 정월 대보름에 먹는 새알심처럼 몰라보게 성장한다. 열매가 돌처럼 단단하고 동실동실한 매실. 태양빛에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는 매실. 홍조를 살짝 띤 알알이 여문 매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대자연의 섭리에 감탄이 절로 나오고 기분이 저도 몰래 부풀어 오른다. 며칠 전부터 나무 아래에 떨어진 매실들이 눈에 띄었다.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흔들어서 떨어진 매실들이다. 이제 수확의 계절이 왔다는 소식을 알리는 신호음이 틀림이 없다. 함께 탁구를 치는 장씨 언니와 오늘 오전 매실 따기를 약속했다. 정수기에 내린 물에 작년에 담은 매실청을 듬뿍 넣고 얼음을 덩덩 띄워 음료수를 만들었다. 간식거리도 여러 가지로 넉넉히 준비했고 매실을 담을 큼직하고 든든한 주머니도 몇 개 마련했다. 미리 봐둔 장씨 언니네 집 뒷골목 매실나무 아래서 우린 약속 시간에 만났다. 귀엽고 예쁜 매실들이 촘촘히 탐스럽게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만족스럽고 흐뭇했다. 언니랑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살랑살랑 웃음꽃도 피워가며 매실 따기 산매경에 빠졌다. 키가 작은 나무에 달린 매실들을 아주 쉽게 짧은 시간 내에 전부 다 따버렸다. 몇십 그루는 좋게 되는 것 같았다. 큼직한 가방 세 개에 빼곡히 꽉 차도록 담았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매실을 따서 뭘 하냐고 어디에 쓰느냐고 물어왔다. 매실청이나 매실 장아찌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매실주는 안다고 하면서 한참이나 모여서서 매실 따는 우리를 구경하면서 엄청 신기해하는 모습들이었다. 집 앞에 매실이 가지가 휘어지도록 주렁주렁 달려있음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상해 사람들이 나는 도리어 더 신기했다. 우리 동북 조선족들이 이 동네에 모여 산다면 매실 한 알도 아까울세라 몽땅 수확했을 텐데 이곳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덕분에 나는 매년마다 공짜로 알이 굵고 잘 익고 잘 자란 매실만 골라서 따고 싶은 만큼 실컷 따서 매실청과 매실주를 마음껏 담을 수 있는 혜택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됐다. 너무 신나고

잠깐 앉아 쉬면서 매실 음료수를 마시며 간식거리로 나눠 먹었다. 더워서 땀벌창이 됐는데 꿀꺽꿀꺽 몇 모금 마시고 나니 속이 뻥 뚫리게 시원했다. 언니는 음료수 맛이 정말 좋다며 연신 들이키며 입맛을 다시고 또 다셨다. 한참 쉬고 나니 더위에 달아올랐던 열기가 식고 몸이 거뜬하고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다. 언니는 수확한 매실을 자기 집 전동차에 싣고 나를 태워서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상해에 정착해 생활하면서 같은 동네에서 탁구를 하면서 이제 겨우 2년 사귄 친구인데 우리 사이가 아주 좋았다. 서로 마음이 통하다 나니 대화도 잘 되고 맛있는 음식을 하면 서로 나눠 먹고 외국이나 국내 여행을 갔다 오면 꼭 잊지 않고 당지 특산물을 서로 선물하곤 한다. 인간의 정이란 바로 이런가 보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 정말 그런데 없다. 서로 진심으로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선의와 나눔을 행하니 이역타양에서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이슬 하나하나 꼭지를 떼내고 물에 깨끗이 씻은 후 큰 볼을 바닥에 펴 널어준 후 물기를 없애고 본격적으로 매실청과 매실주를 만들었다. 올해는 갈색 설탕을 사용하고 매실과 설탕의 비례를 작년보다 조금 높여 1대 1.2로 섞어줬다. 뚜껑을 야무지게 꽉 닫아주고 햇빛이 안 드는 곳에 정이 모셔서 며칠에 한 번씩 저어주면서 발효시켰다. 100일간의 침묵과 인내, 어둠과 고독의 긴긴 여정을 굳건히 버텨내고 조신하게 수련을 마친 끝에 드디어 환한 바깥 세상으로 탈출을 맞이했다. 푸르싱싱하던 매실이 겁나게 깊고 짙은 특유의 향과 감칠맛을 자랑하며 새콤달콤 별미의 매실청으로 재탄생했다. 앙증맞게 귀엽고 예쁘게 조글조글해진 매실들, 청청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갈색의 노란빛이 아물거리는 매실청이 눈앞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매실청이 아주 잘 됐다고 희소식을 전하는 증표였다. 뚜껑을 열고 매실을 건져내는 내내 기분 좋게 짙고 강하게 안겨오는 매실향이 코끝부터 폐부 속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전신을 심취하게 했다. 국자로 떠서 한 모금 마셔봤더니 완전 매료되는 환상적인 맛이 났다. 아니, 매실청이 이렇게 맛이 좋을 수도 있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매혹적인 맛이 나지? 이게 바로 내가 만든 매실청이 맞나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깊고 진하고 새콤달콤함에 감칠맛이 입안을 온통 감칠맛으로 감싸버려 전신을 흥분 상태로 올림이

감칠맛에 정석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만든 것이지만 정말 한국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맛이 좋았다. 매실이 깔끔하게 잘 익어서 매실청과 매실알 분리 작업이 예상보다 아주 쉽고 신속하게 끝이 났다. 매실청 향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새라 병마개를 인침 꽁꽁 닫아줬다. 건져낸 매실의 절반은 껍질을 발라내어 심심할 때 먹어주는 간식으로 포장해 냉장고에 저장했다. 달콤하면서도 쫀득하니 젤리 같은 맛이 났다. 먹을수록 손이 가는 흥미로운 맛이었다. 절반은 조미료로 쓰기 위해 통째로 냉장고에 저장했다. 미리 주문해둔 예쁜 유리병에 매실청을 가득 담아 장씨 언니를 비롯한 동네 친한 친구들에게 정중하게 선물했다. 요리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줬다. 친구들은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했다. 마음이 즐겁고 흐뭇하고 희열 같은 느낌도 들었다.

저녁에는 돼지갈비를 한아름 사서 조글조글해진 매실을 넉넉하게 집어넣고 고기와 뼈가 완전 분리될 정도로 중약불로 오래오래 푹 끓였다. 맛있는 냄새가 주방을 행복의 모임토로 만들었다. 식구들이 좋은 냄새를 맡고 주르르 달려나와서 와, 맛있는 냄새다 하며 군침을 흘리며 당장 저녁 먹고 싶다고 야단법석들이다. 식구들이 즐겨 먹는 오이상추 무침에 매실청을 듬뿍 넣어줬더니 감칠맛이 확 살아났다. 미니 건새우를 넣은 무국도 시원하게 끓였다. 식구들은 너무 맛있다며 수복이 담은 갈비 한 장 반 깨끗이 비워내고 밥 한 그릇씩 뚝딱 비워냈다. 두 달도 채 안 된 우리 집 꼬마 손녀도 고기 맛있다 라는 노래를 부르며 그 작고 귀여운 입을 어물거리면서 밥 반 그릇에 갈비고기 세 개나 먹어치웠다.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식구들의 얼굴엔 함박꽃이 활짝 폈다. 온 집 식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는 순간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쳐서 지쳐있던 내 몸에 어느새 행복이라는 엔돌핀이 팡팡 솟아나 마음이 너무너무 후련하고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했다.

매실이라는 열매를 내 손으로 직접 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따준 장씨 언니가 고마웠다. 뜨겁고 시큼하고 단단해서 날로는 전혀 먹을 수가 없는 매실을 맛깔스러운 매실청으로 만들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직접 담근 매실청을 선물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했다. 매실청과 매실을 듬뿍듬뿍 넣어 정성스레 만든 요리를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웠고 매실로서 친구들과 정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나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던 시간들은 순간이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즐겁고

소중한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감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창밖을 바라보니 울긋불긋 곱게 물든 단풍잎이 유난히 눈부시게 안겨온다. 대설절기가 지났음에도 이곳은 늦가을 단풍이 진하게 마음을 물들이고 있다. 뒤돌아보니 파란 만장 내 인생도 어느새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남은 인생은 예쁘게 물든 저 단풍잎처럼 자연스럽게 곱게 물들어 가야지. 새콤달콤 깊고 짙은 감칠맛의 향연인 매실청처럼 맛있게 익어가야지 하며 자신과 굳게 약속한다.

네, 이상은 여성 클럽 위치 그룹의 향기님께서 여성 클럽 앞으로 보내주신 작품이었습니다. 새콤달콤 잘 익은 그 맛.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작품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생활에 대한 행복으로 가득한 글을 제가 접할 수 있어서 저의 몸이 지금 엔돌핀으로 가득 돌고 있네요. 이 엔돌핀을 여러분들께 팡팡 전해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매슬 한 알 한 알의 수확부터 또 나눔까지의 여정을 아름답게 잘 적어낸 글이었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또 새콤달콤한 매실이 오늘 향기님 덕분에 저의 방송의 전파를 타고 많은 분들께 또 추억의 이런 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누어 드리는 그 마음,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또 많은 분들한테서 받았던 그런 사랑을 되새겨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저한테 그런 많은 사랑, 배려 많이 나눠주시죠?

네, 향기님께서 그 사이에 꽤 긴 문장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생방송의 묘미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갑니다. 향기님께서 매번 저의 글이 나갈 때면 왠지 저도 몰래 긴장감이 확 몰려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을 방송할 때면 더 많이 긴장되고 발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애납니다. 그런 마음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면서 마치 선생님께 숙제를 검사받는 느낌, 교관에게 시행 운전을 검열받는 느낌, 상사에게 프로젝트를 점검받는 느낌, 변변치 않은 글을 여러분께 선보인다는 게 조금 미안스럽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하지만 저의 삶의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진실한 느낌과 하루하루의 생활 더선에 찍혀진 소박하고 힘찬 발자국들입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따스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글을 청취하신 많은 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온몸에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따뜻한 글 덕분에 이 연말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정다감하고 가슴 따뜻한 우리 현 아나운서 감성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목소리에 저의 글이 예쁘게 빛을 발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그리고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 훈훈한 그런 메시지에 제가 어떤 멘트를 달아야 할지 그냥 저 자신도 감사함과 따뜻함으로 꽁꽁 싸매어지는 것 같아요. 박소님께서 접사랄만큼의 매실이 똘망똘망 청매실로 발그슬에 홍조를 띤 매실을 수확하고 우리 민족이 선호하는 매실청을 얻기 위해 매실 담그는 과정도 생동한 게 너무 공감가는 글이어서 함께 매실청을 담그고 맛보는 그림 속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비례도 어쩌면 콕콕 집어줘서 저도 해볼까? 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나눔의 희열도 함께 누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나눠준 것보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함도 저는 많이 누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너무너무 예쁜 글이었습니다. 매실 향기 마냥 향기로 남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엄지척 보내드립니다. 라면서 박소님께서 또 이렇게 진심으로 향기님을 응원하는 메시지, 또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매실 꼭 먹고 알 먹기지요. 청으로도 먹고 우려낸 매실 알로는 밑반찬도 하고요. 매실의 시고 쓴맛과 설탕의 단맛으로 화합으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에 잘 익은 그 맛 느껴보는 천하별미입니다. 재밌게 엮은 글과 랑독에서 새콤달콤 그 맛이 입안에서 맴도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담근 매실, 매실주도 좋고 매실청도 좋고 매실장아찌도 좋고 그 맛은 파는 그 맛과 비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매실청에 대한 연구는 저는 별로 없지만 때가 되면 예전에 모멘트에서 이렇게 예쁘게 매실청을 담그시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또 향기님께서도 예전부터 방송에 공유해 주신 사진도 많이 봤고 얼마 전에도 또 사진을 저한테 공유해 주셨는데요. 정말 예쁘게 정성을 담은 그런 모습들이 사진 속에서 고스란히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향기님의 글 덕분에 여러분들과 더 공감 가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그룹에 매실을 따보신 분 계신가요? 박현준 맘님께서 새해 매실청 해볼까요? 그렇죠. 이런 욕망을 불타오르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향기님의 작품을 보면 여행 작품을 보면 여행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매력도 생기고 또 이렇게 요리에 관한 글 같은 건 또 해볼까? 이런 생각을 끌어내게 하는 매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심을 다해서 그냥 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지혜나 또 배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신하게 해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인사를 나눌 때가 됐네요. 지금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가족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이 조금 있네요. 오늘 출석 체크 해드릴까요? 정말 소중한 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성 클럽에는 박현준맘님, 마더천국님, 향기님, 박소님, 최화자님, 박정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햇살을 맞고 있으면 기분도 왠지 좋아지는 것 같죠. 네, 좋은 기분으로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노래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화 출발할게요.

네, 지금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릴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이 사람 있으니 괜찮다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느낌이 바로 신뢰입니다.

수사님, 저직과 인생에서 성공적인 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사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신뢰입니다. 신뢰란 서로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부모님들이 오후 5시에 학교 앞에서 기다릴게 라고 말하죠. 그 한마디 약속으로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즐깁니다. 5시가 되면 항상 엄마의 모습이 기다리기 때문에 안심해 합니다. 이건 가족 간의 가장 순수한 신뢰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꺾이지 않는 신뢰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을 때 동료가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하고 해낼 때 우리는 더욱 집중해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죠. 반대로 내가 할게 라고 말해놓고는 실행하지 않는다거나 책임을 떠넘기면 다음엔 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됩니다. 신뢰는 한 번 쌓기 어렵지만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더욱 힘든 거예요. 네,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신뢰하면 연인이나 친구 관계에서의 신뢰죠. 친구가 오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경청하면 친구는 우리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너를 믿어 라고 말하며 마음을 열어주면 그 신뢰가 오해를 녹이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겠죠. 네, 신뢰는 마치 나뭇잎에 맺힌 이슬처럼 아름답지만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죠. 약속을 지키고 진실을 말하며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신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받아보십시오. 그 신뢰는 어려운 길도 함께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신뢰는 우리 삶을 이어주는 가장 든든한 끈이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서로가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상대방에게 엄지를 척 세워 보이면 반드시 좋은 보답을 받게 된다는 이치를 터득한 것이다. 나는 좋은 세월을 만나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행이나 장거를 보면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남녀로서를 불문

하고 상대방에게 엄지를 척 세워 보이는 것이었다. 개혁개방 척이만 하여도 외국 여행을 가려면 이리저리한 교재들로 인해 여행 비자를 받기가 힘들었다. 지금은 여행사에 위탁하기만 하면 순조롭게 해결되지만 아직도 미국과 영국과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직접 그 나라의 중국 주재 령사관이나 대사관을 찾아가 면접을 받아야 한다.

10년 전이었다. 나는 미국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신명조제 미국 領사관을 찾아갔다. 나보다 먼저 미국 領사관을 다녀온 사람이 귀띔해줬다. 미국 領사관에서 면접 심사를 받을 때는 아시아계 심사관을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요감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아시아계 심사관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부터 들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합법적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으면서도 마음을 가다듬었다.

순서에 따라 면접실 창구로 갔을 때 창구를 마주하고 엄숙한 표정을 한 심사관이 앉아있었다. 보아하니 그는 아시아계 사람으로 멋진 용모의 남성이었다. 그 심사관을 보는 순간 오랫동안 내가 사용해온 방법인 엄지를 척 세워 보이자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서류를 건네면서 심사관을 향해 슬쩍 엄지를 척 세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심사관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어렸다. 심사관은 내 여권과 서류를 꼼꼼히 훑어본 후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은 여러 나라를 료향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개 나라를 료향하셨습니까? 15개 나라를 료향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은 정년 퇴직하셨습니까? 네. 어떤 계기로 미국 여행을 계획하셨습니까? 미국을 다녀온 사람들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볼거리가 많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흥미가 생겨 미국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에 선생님의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케이. 심사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재빨리 미국 입국 비자를 허가해줬다. 내가 수월히 비자를 받자 동행자들은 무슨 비결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져온 서류에 별로

나는 미국 여행을 마치고 얼마 안 되어 영국 여행을 하게 됐다. 이번에는 북경에 있는 영국 대사관을 찾아갔다. 그날 면접을 상담한 심사관은 잘생긴 유럽인 혈통으로 보였다. 나는 미국 영사관에서 사용했던 방법대로 그 심사관에게 인사한 후 서류를 내밀면서 슬쩍 엄지를 세워 보였다. 그 심사관도 내가 엄지를 세운 것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긴 말 없이 재빠르게 영국 입국 비자를 허가해줬다. 세간에는 앉아있는 영웅보다 나다니는 바보가 낫다는 말이 있다. 10여 년간 22개 나라를 여행하며 나는 머리가 명석해지고 시야가 넓어짐을 느꼈다. 세계 여행을 하며 엄지를 척 세워 보이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달았다.

인간의 속성이라 할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면 엄청 좋아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다른 인간의 속성이라 할까. 남들이 나를 존중하고 칭찬해주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남을 존중하고 칭찬해주지 않는 모순된 경향도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엄지를 척 세워 보일 때가 있다. 이는 아주 간단한 행동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각자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모든 일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각자의 생각과 신념은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상대를 포용하고 칭찬해준다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엄지를 척 세워 보이는 것이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화임을 알았으니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란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먹을 쥐고 엄지를 척 세워보세요. 이 엄지는 바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믿어, 나를 믿어라고 엄지를 세우는 순간 가장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운 엄지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소중한 관계에,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엄지 하나가 또 하나의 신뢰를 만들고 우리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겠죠.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일전 AI 전감 국제광고상 수상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할빈 극지공원과 빙설대세계가 나란히 국제 최고 수준 마케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IAI 전감 국제광고상은 전 세계 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4천여 건의 우수 작품이 경쟁에 참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할빈 극지공원은 모로코 푸른 마을 인기 포토존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공로로 관광 활동 마케팅 금상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차례 IAI 금상을 거머쥔 문화 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5월 푸른 마을은 2.0 버전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색 있는 아침은 벚꽃풍 조각 장식 등 상징 경관을 추가해 걸음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며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풍경 덕분에 젊은 층의 여름 산책과 촬영 명소로 급부상했으며 전 인터넷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0억 회를 넘고 모로코 국가관광청으로부터 공식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국제광고상 심사에서 할빈 빙설대세계는 관광 브랜드 마케팅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관광지는 겨울에만 인기를 얻고 여름은 한산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겨울 빙설 명소에서 사계절 내내 운영하는 종합문화관광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여름에는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우리 성여름 특유의 청량함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청량경제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흑토의 달콤함과 장인 정신을 담은 흑룡강 특색 빙과는 이제 거리에서 더위를 식히는 간식을 넘어 규모화된 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중앙대가 마디얼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 이곳은 매일 약 만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맛이 잘 팔릴 뿐 아니라 문화창작 아이스크림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대성당, 중앙대가 등 도시 랜드마크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해 비주얼과 정서적 가치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문화관광 융합의 바람을 타고 마디얼은 지역 소비시장을 벗어나 절강성 구조의 대형 공장을 세웠고 제품은 전국 여러 성시에 판매되며 유명 관광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북위 47도 황금 원유 공급원의 지지와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 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이스크림은 맛이 달콤하고 진합니다. 통화현에 위치한 백가득 냉동식품회사는 11개의 생산라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해 하루 300만 개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합니다. 5월까지 생산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6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백가득의 제품은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하고 10만여 개 이상의 대형 마트 편의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올해 기업은 20여 종의 새로운 트렌드 아이스크림을 출시할 계획이며 흑룡강 문화를 제품 디자인에 녹여 아이스크림마다 스토리를 담아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남극냉동식품은 전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얼음도시의 추억을 담은 오리지널 빙과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을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경의 홍보석 아이스크림은 올 1사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박스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제품은 여러 플랫폼에 출시되자마자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마케팅 네트워크는 전국 200여 개의 도시를 커버했으며 북극의 달콤함을 성공적으로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흑룡강 문화와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빙과 군단은 지금 전국 지도에 강력한 북극의 청량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220kW 수화동부 견인변전소 외부전력공급공사가 순조롭게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건설 중인 고속철도 중 가장 높은 위도에 위치하고 연중 기온차가 가장 크며 최초로 단연선 모양 동토 지대를 관통하는 할빈 이춘 고속철도의 외부전력공급공사가 모두 전력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는 전 구간이 전력 견인 방식으로 운행되며 공사 전 구간에 개폐소 3곳이 신설되고 변전소 3곳이 증가 및 개축돼 고속철도가 예정대로 개통할 수 있는 전력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최근 항주에서 발표된 제7회 전국 우수 벼품종 식미품질평가에서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생물기술연구소와 복건성 농업과학원이 공동 육성한 자포니카 벼품종 밀룡 1호가 뛰어난 식미품질, 종합저항성 및 농업형질을 인정받아 전국 최고 맛있는 쌀 자포니카 추천품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품종은 두 성의 협력 6종을 상징하는 성과로 복건성에서 최초로 동북 한지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자포니카 벼 육성 품종이기도 합니다. 2022년 국가 농작물 품종 심사를 통과해 이미 성숙된 재배 보급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번 제7회 전국 우수 벼 품종 식미 품질 평가 활동에는 전국 100여 개의 우수 벼 품종이 참가했습니다. 전문가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엄격한 식미 평가, 화학 검사,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의 우수 자포니카 벼 품종과 10개의 우수 인디카 벼 품종이 추천됐습니다. 할빈시 농업과학원에서 육성한 학영도 10호와 학영도 15호도 이번 자포니카 추천 품종에 선정됐습니다. 할빈 알타이 직항 로선이 일전 정식으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올해 운항 개시 시점은 지난해보다 약 10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이 로선은 현재 흑룡강성 내에서 알타이로 가는 유일한 직항 로선으로 할빈 우름치 로선과 상호 보완하면서 흑룡강성과 신강 사이를 오가는 남북 쌍순환 출행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할빈 알타이 직항 로선은 6월, 9월, 10월에는 매주 월요일 1회 운항하며 7월과 8월 관광 성수기에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로 증편될 예정입니다. 일전 2026년 중로 청소년 과학문화교류 행사가 손극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 교사 및 학생이 참가해 특색 문예 공연, 자연과학 체험 학습, 과학기술 혁신 실천 체험, 무형 문화재 체험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중러 국경 지역의 과학 교육 및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양국 청소년 간 친선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 국제대학생 창업혁신대회 흑룡강 지역 예선 청년 홍색꿈의 려정 활동이 일전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할빈공업대학, 동북농업대학, 동북림업대학, 동북석유대학, 흑룡강직업학원 등 5개 대학의 학생 대표들은 국가의 5대 안전을 확고히 수호하는 청춘의 사명을 중심으로 전공에 기반한 업무 추진 및 창업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서로 교류했습니다. 중국 국제대학생 창업혁신대회는 교육부 등 12개 부서와 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대학생 창조실천대회입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차 시장이 스마트화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전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체 신차 판매량의 56.9%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55만 4천 대, 149만 6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4%, 14.4%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에너지차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한 가지 핵심 요인으로는 충전망 등 관련 인프라의 확대가 꼽혔습니다. 한편 신에너지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각지의 지원 정책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 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8번째 시간입니다. 레양은 여기서 2-300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 고장 인민들은 국민당 교동당정군 총두목 조보원의 통치 아래 도탄 속에 빠져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성매의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다. 그런데 몇마지기의 땅을 소장내어 붙이는 것으로는 다섯 식구가 연명해 나갈 수 없었다. 성매는 좀 크자 조보원의 병기 공장에 견습공으로 들어갔다. 그는 공장에서 기철공이라는 노동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지하 공산당원이었다. 얼마 후 그들은 약혼했다. 레양이 외놈에게 함락되자 기철공은 성매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 팔로군에 들어갔다. 성매는 군대에서 1년 남짓이 전사들과 함께 놈들과 싸우다가 사업상 필요로 지방에 소환되었다.
1: 지금 그는 어디 있나?
0: 어머니는 다정히 물었다.
2: 권유산속에 있는 우리 병기공장에서 일해요.
1: 집사람들은?
2: 아마 무사치 못할 거예요. 두세째나 소식 한번 없어요.
0: 어머니는 이 낙천적인 처녀에게도 쓰라린 고통이 한가슴 가득 차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1: 공산당원들은 정말 훌륭해. 두 사람이 다 밖에 나와 혁명하면서 제 집은 전혀 돌보지 못하고 정말 쉽잖은 일이지. 그런데 나는 늘 제 자식 걱정만 하고 있으니 참. 어느 부모가 제 아이를 생각지 않을까. 제 집구들이 뜨뜻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집에 꼭 박혀 있으면 누가 나와서 외놈을 치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우리 덕강이도 내 생각은 하지 않고 종일 싸움에만 바삐 보내겠지. 우리 수연이도.
0: 수연이에게 생각이 미치자 어머니는 성매를 다시 바라보며 그들 둘이 친자매와도 같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웃으며 물었다.
1: 성매는 금년에 몇 살이지?
2: 22이에요, 아주머니.
1: 우리 수연이보다 두 살 우이구나. 보기엔 동갑 같은데도.
0: 어머니는 사랑스럽게 그의 손을 끌어주었다.
1: 성매, 잔치할 때가 됐구만. 언제쯤 하자고 생각하나?
0: 성매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확 붉혔다. 눈앞에 기철공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자 온몸이 더더욱 달아올라 마치 아침 노을처럼 새빨갛게 피었다. 그는 쑥스러워하며 간신히 대답하였다.
2: 아주머니도 참, 우린 아직 젊어요. 이때쯤은 더 기다려도 일 없어요. 외놈을 치는 것이 중요하죠. 아주머니, 수연이는 대상자가 있어요?
1: 없다. 있다 해도 나에겐 알려주나 뭐? 나도 몰라. 지금이야 부모가 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나도 관계치 않아. 난 그저 걔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예민은 마음을 넣을 뿐이지.
2: 아주머니, 제 보기엔 수연이와 강교도원이 알맞춤해요. 어때요?
1: 글쎄. 아유, 아 영천이야, 아 참 훌륭한 사람이지. 우리 수연이도 그가 이끌어주지 않았나.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지.
0: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그들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없었다.
2: 아주머니, 이건 아주머니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1: 어?
2: 제가 그들을 중매서겠어요. 기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소개하지 않아도 속이야 벌써 달아올랐는데요, 뭐. 제 보기엔 수연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처녀틀이 너무 많아요. 너무 껌질거리고 부끄러워하거든요. 아주머니의 훌륭한 딸에 대한 저의 비판이 어때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0: 성매는 너무 웃다 보니 눈물까지 찔끔 솟았다. 그는 어머니의 품속에 안겼다. 어머니는 그가 정말 어린아이와도 같이 천진하고 귀여워 보였다.
1: 아휴, 아 그러면야 좋고 말고. 넌 정말 좋은 애구나. 응? 제 일은 미루면서 도리어 남의 일에 마음을 쓰다니. 우리 수연이 너같이 훌륭한 언니를 만났으니 아 그까지 비판 몇 마디가 뭐냐. 매를 몇 대 때린데도 나는 응당하다고 말하겠는데.
0: 어머니는 격동과 흥분으로 하여 들먹이는 성매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성매는 친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어리광을 섞고 몸을 움직거렸다. 몇 년째 포연이 자욱하고 고난이 첩첩 쌓인 생활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잊은 지 오랜 그였다.

0: 갑자기 수사가 산 아래에서 다급히 뛰어왔다. 그의 포드란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었다. 그는 가쁜 숨을 톱느라고 가슴을 들먹거리며 인차 말을 꺼내지 못한다. 어머니와 성매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1: 수사야, 무슨 일이냐? 아유, 어서 말해라.
2: 힘들어 죽겠네. 어머니, 오빠가...
1: 그 애가 어쨌다는 거냐?
0: 어머니는 몸을 흠칫하였다.
2: 오빠가 돌아왔어요.
0: 마을은 법석 들끓었다. 사람들은 팔로군을 환영하고 있었다. 아, 우득해. 사람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던 영웅이 드디어 대호를 이끌고 왔다. 그는 참으로 신화 속의 영웅보다 더 억세였다. 어머니가 성매와 같이 집으로 황급히 달려왔을 때 자기보다 몰이 반이나 더 큰 전신을 무장한 군인이 름름한 자세로 마주 나왔다. 어머니는 그 군인이 목매여 어머니 하고 부를 때까지 그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이탄은 휴식하려고 전선에서 철수해오는 길이었다.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를 맞이한 인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인민들은 살찐 돼지, 양, 닭, 오리, 달걀, 남새를 들고 부대를 찾아갔다. 탄에서는 처음엔 인민들의 원어 물자를 사양했다. 화가 난 사람들이 구정부에 찾아가 신소하고 정부에서 부대 간부들을 설복시켜서야 받아들였다. 암탉이 샛노란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버르르 몸을 떨더니 둥지에서 뛰어나와 꼬꾸댁꼬꾸댁 울어대었다. 수자가 책가방을 메고 깡충거리며 뜨락으로 달려들어왔다. 그는 닭둥지에서 따스한 달걀을 집어들고 제멋대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
1: 아유, 아 무슨 허튼 노래를 그렇게 부르냐?
2: 네.
0: 어머니는 집안에서 나오며 수자를 나무랐다. 그리고는 참지 못해 방긋 웃으며 달걀을 받아들고 말했다.
1: 어서 동생을 데려다 밥이나 먹어라.
2: 네.
0: 수자는 어머니를 힐끔 쳐다보고는 책가방을 넘겨주고 깡충깡충 뛰어갔다. 어머니네 집 아랫방에서 젊은 여자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울려나왔다.
1: 후민이 그 철없는 계집애를 나무라지 말게.
3: 별 말씀을 다 해요. 아주머니, 수잔 참 좋은 앤데요.
0: 후미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3: 아주머니, 저 때문에 달걀을 남겨두느라 하지 마세요. 어린 동생을 먹여야죠.
1: 그게 무슨 말이요? 좋은 건 없지만 아 달걀이야 제 집 달기 나으니 그립지 않다네. 모아뒀다가 임자 몸풀 때...
0: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무거운 몸으로 벽에 기대앉아 빨간 애기 옷을 짓는 후민을 바라보고는 다가가서 옷을 들고 보며 칭찬했다.

0: 괜찮아요. 아주머님 정말 제 친어머니보다 저를 더 아껴줘요. 전 첫 애인데다가 나이까지 많아서 오시간이 겁이 나지만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마음이 푹 놓여요.
1: 아이 늙은 걸 칭찬하는 말은 싹 거두게. 응? 자네들 같이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누군들 가슴 아파하지 않겠나? 정치위원 동지를 놓고 봐도 그렇지. 당장 애기 아버지가 될 사람이 아 또 먼 길을 떠났으니.
0: 아휴, 아주머니, 그이가 회를 끝내고 돌아오면 마침 애기를 보게 돼요.
1: 아 그래.
2: 후미는 이제 자기가 어머니로 된다는 행복감에 잠겼다. 그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작은 생명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자의 외침 소리가 뜰악에서 들렸다.
3: 어머니! 탄장이! 우탄장이 왔어요!
4: 뭐? 우탄장? 아이고.
2: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우탄장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어머니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인사했다.
5: 아주머니, 안녕히 계셨습니까?
1: 예, 예. 아유, 어서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5: 네.
1: 자요.
2: 어머니는 서둘러 대답하며 집안으로 청했다. 우탄장은 들어와서 정치위원 동지의 아내 후민이 구들에서 내려서는 걸 말렸다.
5: 내려서지 마오. 난 걸상이 아주면디요. 어떻소? 후동부, 몸은 건강하오?
0: 예, 마음 놓으세요. 아주머니가 보살펴주고 있으니 아, 제 집보다 훨씬 나은걸요.
1: 아유, 무슨 말을.
5: 아주머니는 칭찬이라면 질색이군요.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아주머니의 그 성미를 알았답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닮는다고 덕강이가 바로 아주머니를 꼭 닮았거든요.
1: 아유, 그 애야 집에선 철부지였는데요. 그래도 단장이랑 모두 옆에서 이끌어주었죠.
2: 어머니는 얼굴을 약간 붉히며 조용히 웃고는 말을 이었다.
1: 저 단장, 당신께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으다.
5: 무슨 일입니까?
1: 바로
2: 어머니는 주저했다.
5: 뭡니까, 아주머니? 마음 놓고 얘기하십시오. 호민 동무도 남이 아닙니다.
1: 아유, 아유, 그런 게 아니우다.
2: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가는 소리로 물었다.
1: 아휴, 저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어보자니까 못합니다만, 저 만약 그 애가 거기에 들지 못했다면 통 마음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난 우리 덕강이가 당원인가를 물어보려고요.
5: 그겁니까? 아주머니, 왜 본인에게 묻지 않았어요?
1: 아유, 아 물었수다. 아 그 애가 통 말하지 않더군요.
5: 그 녀석이 비밀 지킬 줄을 아는데. 아주머니, 마음 푹 놓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지요. 그는 벌써 됐습니다.
1: 아, 예. 아휴, 그럼 한시름 덜었구만요.
2: 어머니는 기쁨으로 하여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옷자락을 들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1: 단장이 이 늙은 걸 믿어주니 고맙수다. 걱정 마시오. 다른 사람이 몰라야 할 일은

0: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라.
1: 어라요 아주머니,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2: 후미는 믿음에 넘친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0: 아휴, 아 참 그만하게. 어서 식사를 해야지.
2: 어머니는 밥상을 들여놓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탄장도 일어났다.
3: 아주머니, 저는 그저 보고하면 그만입니다. 밥은 먹지 않겠습니다.
0: 아이고, 아, 당신들은 다 똑같다니까. 어? 내 보기엔 탄장인 당신부터 그런 교류를 없애야 하겠수다. 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의 의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겨우다.
3: 아니, 아주머니, 그거야말로 제일 중요한...
0: 아유, 대수다, 대수다. 아유, 빨리 오시오.
2: 드라마 숨바귀꽃 3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홍,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그 세계 맞서며
4: 北京时间 13点整.
5: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6: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하늘가에 그네터의 방울소리가 귀마저히 들려오는 6월인데요. 며칠 후면 우리네 전통 명절 단오설입니다. 단오 명절이 다가오니 초록의 싱싱함이 한결도 돋보이는데요.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실록이 우거지는 여름에 단오 명절의 흥과 멋을 한껏 살려보고 우리들의 마음도 곱게 물들일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노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감상합시다.

0: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전국화 씨가 고향의 부모님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동경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화라고 합니다. 일본에 온 지 21년이 됐는데요. 그간 비상기로 고향에 오랫동안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단오 명절이 다가오니 부모님 생각이 또 간절합니다. 하여 오늘 노래 한 곡 요청하여 부모님에게 문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0: 네, 그럼 전국화 씨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사랑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산들바람에 어릴 적 추억이 새롭게 떠오르며 단어 명절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연결시에 살고 있는 민정희 씨는 고래희를 바라보지만 단오절이 다가오니 새삼스레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쑥떡이 생각난다면서 요청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근심 걱정 없이 편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이 많이 그리워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오절에 모처럼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싶다면서 서품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보! 아 이거 또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아 난리가 없어!
2: 어제! 아이고. 어제 자꾸 불렀었는데
1: 아이 이게 뭐인가 한번 봐!
3: 어디서 이런 개사이를 가져왔음도?
1: 개사이? 아유 눈을 봤길래 그게 개사인가? 으쯔쯔쯔쯔쯔쯔 야! 너는 여기 앉아라! 이게 기러기란 말이오!
3: 기러기?
1: 그렇지!
3: 기러기라고? 야 어째 상했습니다.
1: 아이고 상하고 뭐고 떠나서 어이 듣는 소문이 야면 기러기 고기 사람 몸이 그렇게 좋대.
3: 무슨 정신아간 소리라며이랄까. 저 살랑살랑 말이란대 정말. 이거 보쇼.
1: 어?
3: 혹시 당신 야를 잡아먹자고 그래제?
1: 그렇지. 나를 좀 봐. 얼마나 허리허리한가. 나도 좀 멋보신 해 있단 말이. 그래서 내가야 알아본 데 이하면 세상 동물 중 암에 아이 걸린 동물이 딱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상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요 기러기란 말이요. 그래서 내야 바다에 가서 원래는 상어를 잡자고 했지.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갑자기 나를 딱 잡아먹을 것 같더란 말이야. 아 그래서 내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야 글쎄 제발로 나를 찾아왔제.
3: 아이고 이거 봤어 이거 봤어.
1: 어째?
3: 야 당신 그때 그 생제비 다리를 떡 꺼내가지고 야 얼마나 개고사했음도.
1: 어째 딱 옛날에 말을 꺼내면 이래니까.
3: 그러니까 나 절대 엉뚱한 공리를 하면 안 되겠구만. 예?
1: 네 무슨 엉뚱한 공리를 한다고. 그나저나 야 고기로 한 점밥 먹으면 장성 불러한단 말이요.
3: 에그 정말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데 정말 어째 이런도.
1: 저 이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야가야 만병통치약이요.
3: 에 아이 되겠구만. 내 흥부씨의 길을 가서 불러와야 되겠구만.
1: 아이 가만 있는 가리를 불러 뭐 하는가. 내가 동무 말을 들을게. 야 잘 잡아 이 먹고 내 친자식처럼 잘 보살펴 줄게.
3: 야 당신 정말 귀찮구만. 이거 봅소. 그때 그 흥분에 그 다리 끊어진 제비를 구해줘서 부자 되니까 그저 눈에 달이 떠서 그저 그러던 게 어떻게 됐음도. 아우야 우리 잼도 당신 이제 그 생제비 다리를 떡 끊어 아이 놨더라면 지금 얼마나 잘 살게. 우야.
1: 그래 말이야 그때는 내 외에서 그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3: 그러길래 이 기러기 고기 아무리 만병통치약이라고 소문이 나도 덜끝 하나 다치지 맙소. 예.
1: 아우 아까운 건데 아무리 먹기 싶어도 꾹 참고 기다려야지.
3: 기다리긴 뭐 기다림도.
1: 야 이리 상한 게 뭐 오래 살기나 살겠어.
3: 그래서
1: 아까운 고기를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야.
3: 이거 봐라 그 끝내는 그저 그 먹을 소리를 그저 하자 또.
1: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게 비켜. 삐친다는데 그저. 아이고 여 귀여워라야. 야 내 그 네 날개로 잘 치료해 주겠으니까나 다음에 돌아올 때 낸데다 그 복주머니인지 뭐인지 하는 거 갖다 주겠니?
4: 예.
1: 야 이거 뭐 어떻게 이제 너무 말했어. 진짜 말했다고. 야 니 이제 니 말했니 기러기야.
4: 복실이라 불러주셔.
1: 야 이거 무슨 일이야.
3: 복실이라고? 어머.
1: 야 아이고 어떻게 동물이 막 말하는가 말이.
3: 그래
1: 야 이거 살다 야 별난 거 다 본다. 야 어, 이제 무슨 일이었다가 복실이. 야 복실아 내 너로 잘 보살펴주고 맛있는 음식이랑 많이 줄게. 그러면 다음번에 그 돌아올 때 내한테다가 뭐 좀 있어 아이 해주겠니?
4: 예, 네 지금은 아이도 어리고 힘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1: 와, 아이고야.
3: 신득하다 니 정말.
1: 야, 니 제일 곱다.
3: 야, 살랑살랑 말았어. 아, 놀랐구만.
1: 아이고, 내가 좀 흥분돼가지고서. 야, 니 이때까지 할 말이 다 진짜 올리?
4: 우리는 절대 헛소리를 안 한다.
1: 나는 이젠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덴티로 두 개를 탁 쌓아놓고, 어? 번츠는, 아니다. 아니, 그, 번츠 볼 때 아닌데, 이게. 야, 어찌 내 헐케헐케 대답하거나 나를 이거 없이 보제? 니 나를 지금 모졸로 보는 게 아니야, 어? 야, 복주머니인지 뭔지 가져온 게 없니?
4: 지금은 없습니다.
3: 야.
1: 없다고?
3: 야, 놀랐구만. 야, 그렇게 자꾸 소리치다가는 우리는 물어다 줄 것도 흥분이를 물어다 주겠었구만.
1: 무슨게 또 흥분이를 물어다 준다고?
3: 예.
1: 아, 맞다. 간에 뭐 항상 구호를 외치는 게요. 리수이 칭산, 주수 인산, 인산 하면서. 맨날 그 벌판에 가서 동물은 뭐 먹을 거 준다, 살림은 그 보호한다는 흥분해를 준단 말이야.
4: 아이고.
3: 야, 야, 좀, 아, 좀 치료해주고 보겠어. 어째 자꾸 소리치매, 아가 뭐 달람이 이래도 정말.
1: 야,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치료해, 뭐. 내 거질배인 건 몰라 그래요, 응?
3: 어? 거질배? 당시 거질배?
1: 어째?
3: 당시 거질배 무슨 도박에, 술에, 그다음에 무슨 안마빠에, 그다음에 또 노래빠에. 어제 오늘은 어제 또 근데 야를 또 야를 잡아먹자고.
4: 나를 구해주세요.
1: 야야야, 나는 관계없다. 우리 속이 막 후치질을 하는 같은 게 먹기 싶어서 어디 원래야. 예, 흥분해하고 절대 말하지 말고 우리 둘만 먹고 장성불로 하자 말이다.
3: 근데 이거 봤어. 야곡이 진짜 그렇게 좋단두?
1: 진짜 아까부터 내 몇 번 말한대. 어? 암에 아이 걸리는 동물 중에 한다라제. 그 좀 인터넷이라면 두제 말한댔어요.
3: 그. 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어린 거?
1: 하이치 어린 게 야들야들하고 더 맛있지. 야, 그 복실랑 그 뭐야 우리 그 뒤뜰 안에 가서 맛있는 맛만한 먹자. 응? 가자.
3: 아이, 이거 없어. 아이, 근데 이제 우리 야를 먹다가는 그 제비 사건처럼 큰 무슨 후화 생기지 않을까?
1: 아이고, 정말 별 걱정 다 한다. 쟤처럼 근심하다가는 아무 고기도 못 먹는다대. 가자. 노벨님에, 노벨님에.
3: 바로
5: 아, 웃음 차라. 그 뭐요? 이제 상한 기러기를 못 봤어?
3: 못 봤어.
1: 흑부야, 너 기러기 찾으놨죠? 우리 집에 오니?
5: 아, 이제 요목해 날아오다 떨어졌단 말이오. 상해가지고.
1: 아, 이 목해 아니다. 어, 저 목해다. 저기 가봐라.
5: 저기?
1: 어.
5: 아, 그거 이제 비우라. 아이, 해님에. 어? 근데 그건 뭐요?
1: 무슨 게? 아, 에이, 이게 세타양 등산복이다. 어, 내 집 짓을 안
5: 해. 거기 가죠.
1: 아, 야, 야, 야.
5: 아이, 이게 기러기 아니고 뭐요? 어? 아이, 또 무슨 짓 하자 그러냐?
3: 새끼, 우리 야, 야를 치료를 해주는 중이었어.
6: 아니, 치료, 야, 치료. 정말 치료해줬어. 나 맞습니다.
5: 야, 이게 세게 상해.
1: 야, 상해가지고 우리 치료해줬다. 이제. 야, 그런데 네 보기에는 야 오래 살 것 같니?
5: 아, 이렇게 나도 못이겠어. 빨리 그거 야, 호다. 야, 이게.
1: 흥부야.
5: 세게 아프게.
1: 듣는 소문에 이하면 기러기 고기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단데 우리 둘이 한잔 아야게.
5: 이거 뭐, 형님에.
1: 어째?
5: 어째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야, 이 기러기는요, 국가 2급 보호동물인데 이거 잡기만 하면 벌금하고 감옥까지 간다는 거 모르?
1: 야, 무슨 소리 하냐? 그럼 내 이때까지 그 산에서 야 멧돼지고 꼬이고 사슴이고 다 잡아먹은 거 계산하면 나는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되니?
5: 자, 그거는 그때야 형님 내시대 소리고. 야, 지금 뭐 이 생태 환경이 싹 파괴돼가지고 해마다 홍수지고 또 가물에 곡식이 싹 말라주는 게 이게 다 누기 때문이요. 바로 형님 같은 사람들이야 코앞에 한 수만 바라보고 무자비하게 이 생태를 싹 파괴했기 때문이란 말이오.
1: 아이고, 야는 그 재해범 범어거서 그 교육하자 든단데. 그래서 웃자고 한 소리다. 야, 흥부야, 이어라. 야, 내 저 기러기로 상한 거 구해주고 잘 보살펴줬는데 다음번에 돌아올 때 사람한테다가 한번 후한 선물 안 해줄까?
6: 응? 아유, 아유, 아유 아스바니
5: 회사
6: 정말 아이 우리 내외가이 맨날 이렇게 벌판이랑 습지랑 다니면 기러기들을 먹어리로 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게 이 말 못할 야니한테서 뭐 당장 보답받자고 그러는 게입니까?
3: 아이 야 말할 줄 압대무수
1: 아줌마 무슨 소라 아줌마 또
5: 야 기러기 어떻게 말아
1: 야 정말 나도 놀랬다 너네 못 믿겠으면 야 기다려라 덕진아 좀 말해봐라 한번
6: 말해봐라
4: 기록
1: 야, 진짜 사람 있으면 또 많아야 하니 정말.
5: 아유, 이거 형님에. 어? 그러지 마. 이야, 우리 인간들이야 정말 마음을 잘 먹고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면 야, 내 언젠가는 우리게 다 보고 가져다 줄게요. 야.
1: 야. 아유. 아이, 네 말 들어볼까나. 아, 지금 용 뭐 느껴진다. 네, 어? 야, 잘 보살피고 잘 치료된다며. 다시 대사연 속으로. 돌려보내겠다 내
5: 얼쏘
6: 시름 났어 뭐라고
5: 시름 났다 무슨 소리야
3: 이제 전에 오기 전에 우리야 이하로 잡아먹는다고 그랬다
1: 야 무슨 놀라 아니 도세들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그래 한 번도 먹기 싶은 생각 없었는가
3: 아이 뭐 당신 약오기 무슨 그렇게 좋다며 막 선전하니까 네 가닥 했지 뭐
1: 야 어제는 안 먹는다
6: 야
1: 나섰다 야 이게 다 나섰구나 야 이게 완전
6: 야
1: 아이고 내 치료했으니까 아이고야
6: 야
1: 행님해 저거 뭐 저게 야 저 기러기 저게야 내 치료해서 돌려보낸 행복이여 저게
6: 까지 데려가서 내 새끼처럼 보살펴주고 키워준 사랑인다 사랑인다
3: 이거 봤어 다니 우린데 보고 가지다 둘러왔어
6: 그래. 맞습니다 야, 우리 인간들이 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이 자연 동물을 사랑하고

네, 우리는 오늘 영정시 동성영진 영삼촌의 유어키시의 전화 요청을 받고 현지로 왔습니다. 단오절맞이 축제를 펼치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 함께 가봅시다.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영등시 동성영진 영성천에서 된장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오키라고 합니다.
0: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노래를 요청하려고 합니까?
1: 네, 꽃피는 여름도 되고 단아명절도 다가오니 그간 우리 회사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의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도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아명절 잘 보내세요.

가족, 직장과 친구들이 있는 곳에는 늘 사랑과 고마움이 넘치는데요. 훈천시에 살고 있는 윤화영 씨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을 찾아 담소를 나누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새로운 취미생활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함께 등산도 하면서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서 노래 제비가 돌아왔다네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단오절의 쑥을 캐서 거는 것으로 우리는 평안과 안녕을 기원해왔습니다. 올해 단오절에 가족이 함께 단란히 모여서 명절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건 어떨지요? 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단오절을 잘 보내시고 올여름을 건강하게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하면 힘이 된다라는 속담은 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도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함께하면 훨씬 쉽게 이뤄낼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혼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집을 지을 때도, 마을에 큰 행사를 치를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혼자서는 며칠이 걸릴 일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다양한 생각이 모이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사람 수가 많으면 된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 힘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 작은 힘들이 모여 큰 힘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속담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협동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진행합니다. 사회 전체도 서로 협력할 때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하면 힘이 된다라는 말은 협동과 단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깊은 산 아래 넓은 들판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던 가을의 물길이 갑자기 바뀌면서 논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자 논 바닥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고 농작물은 시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가을에 물을 다시 논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산 기슭을 따라 긴 수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로를 만드는 일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돌도 치워야 하고 흙도 파내야 했으며 길게 이어지는 물길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느 한 집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자기 논만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도랑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물을 퍼 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이 넓고 물길이 멀다 보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뭄은 심해졌고 사람들의 걱정도 깊어졌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 수로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큰 돌을 옮겼고 삽질에 능숙한 사람은 흙을 팠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전체 작업을 살피며 필요한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 보이던 작업도 사람들이 함께하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어려운 구간이 나오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힘을 모아 해결했고 작업이 늦어지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 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길게 이어진 수로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했지만 함께 일하면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수로가 완성되던 날, 가을에 물이 새로 만든 물길을 따라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들판으로 흘러들어갔고 메마르던 논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시들어가던 벼들도 조금씩 푸른빛을 되찾았습니다. 그해 수확량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큰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도우며 해결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함께 고쳤고 폭풍으로 집이 망가지면 힘을 모아 다시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여러 명이 하면 힘이 된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고 이 말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체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지만 실천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이러한 부족함을 서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점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능력이 합쳐지면 혼자서는 어려웠던 일도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인류의 위대한 성과들은 대부분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거대한 건축물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과학의 발전도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회의 발전 또한 개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연재해, 실패와 좌절 등 다양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건네고, 누군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농촌 사회에서는 모내기나 수확 처리되면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 집의 일을 모두 함께 하고 나면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단순히 노동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팀워크,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재난 상황에서의 상호 지원 등은 모두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경쟁보다 협력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차 한 잔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 마시는 방법과 다양한 차의 종류를 주제로 프로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기기도 하지만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을 지닌 차 역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음료입니다. 차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차를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급하게 마시기보다는 향과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먼저 잔에서 올라오는 향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마다 향이 다르기 때문에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차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향긋한 꽃향기가 나는 차도 있고 은은한 풀향기가 나는 차도 있으며 깊고 묵직한 향을 지닌 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향을 먼저 느낀 뒤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면 차의 풍미를 더욱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차의 향을 해칠 수 있고 너무 식은 물은 본래의 맛을 충분히 우려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온도가 다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를 우려내는 과정에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는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둘러 마시면 차가 가진 맛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처음 입안에 닿는 맛과 목으로 넘어갈 때의 느낌, 그리고 마신 뒤 남는 향까지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차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나 하루의 피로를 풀어야 하는 저녁 시간에 차 한 잔을 곁들이면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차의 종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차 가운데 하나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맑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은은한 향과 담백한 맛 덕분에 식사 후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홍차는 깊고 풍부한 향을 지닌 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맛과 진한 향이 어우러져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좀 좋은 차입니다. 여기에 우유를 더해 마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기도 합니다. 보리차 역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차입니다. 구수한 향이 특징이며 일상생활에서 물처럼 자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이 적고 깔끔한 맛을 지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옥수수차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느껴져 편안한 기분을 주며 따뜻하게 마셔도 좋고 시원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꽃을 이용한 차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화차는 향이 부드럽고 맑은 느낌을 주며 장미차는 향긋한 꽃향기로 기분을 한층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제스민차는 꽃향기와 차의 풍미가 조화를 이루어 우아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런 꽃차들은 향을 즐기기에도 좋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을 활용한 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자차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주며 추운 계절에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레몬차는 상쾌한 향과 깔끔한 맛이 특징이며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즐기기에 좋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과일차들이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는 종류마다 향과 맛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여유를 선물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만큼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의 작은 쉼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차가 있다면 한번 직접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차 한 잔에서 시작되는 작은 여유가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차의 종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차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전통차 가운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생강차가 있습니다. 생강차는 특유의 알싸한 향과 따뜻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 몸이 포근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셔왔습니다. 대추차 역시 전통차를 대표하는 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지니고 있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 자체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쌍

화차도 오랜 세월 사랑받아 온 차입니다. 깊고 진한 맛이 특징이며 한 잔만 마셔도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예전에는 손님을 대접하거나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주 준비되곤 했습니다. 오미자차 또한 독특한 매력을 가진 차입니다.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붉은 빛깔 또한 아름다워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브차도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페퍼민트차는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 특징이며 기분 전환을 원할 때 즐기기에 좋습니다. 캐모마일차는 부드럽고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여유를 느끼고 싶을 때 많이 찾는 차입니다. 루이보스차 역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차로 알려져 있으며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차를 즐길 때는 종류에 따라 마시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차는 향을 더욱 깊게 느끼기 위해 천천히 우려내는 것이 좋고 어떤 차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우려내어 신선한 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방식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차는 규칙을 따르는 음료라기보다 즐기는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진하게 또는 연하게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를 마시는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차를 손님 접대의 중요한 예절로 여기고 있으며 어떤 나라는 가족이 함께 모여 차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차를 마시는 것을 하나의 휴식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돕는 문화적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를 마시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잠시 멈춰 서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고 향을 맡으며 천천히 마시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차분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으며 차를 즐기는 시간은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는 계절에 따라서도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차가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며 더운 계절에는 시원하게 즐기는 차가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봄에는 꽃향기 가득한 차가 잘 어울리고 여름에는 상쾌한 과일차가 인기를 끕니다. 가을에는 깊고 은은한 향의 차가 분위기를 더해주며 겨울에는 따뜻한 전통차가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차는 계절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차의 가장 큰 가치는 맛이나 향만이 아닙니다. 차 한 잔을 통해 여유를 찾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까이 하며 삶의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차는 우리에게 서두르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작은 순간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차가 우리 생활에 주는 의미와 차를 더욱 즐겁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를 넘어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 왔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해 대접하였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차를 나누며 정을 쌓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음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차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천천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차에서 올라오는 향을 느끼고 한 모금씩 음미하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차를 더욱 즐겁게 마시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함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셔도 좋고 좋아하는 책을 곁에 두고 차를 즐겨도 좋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도 특별한 여유를 선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를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차는 급하게 마실 때보다 천천히 즐길 때 더욱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를 선택하는 데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녹차의 담백한 맛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홍차의 진한 향을 선호합니다. 또 어떤 분은 유자차나 대추차처럼 달콤한 맛을 즐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차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차를 경험해 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향과 맛을 발견하는 과정도 차를 즐기는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차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도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른 아침 마시는 차 한 잔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주고 오후에 즐기는 차 한 잔은 잠시 휴식을 선물해줍니다. 저녁 시간에 마시는 따뜻한 차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게 하며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같은 차라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차는 우리에게 여유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짧은 시간은 그 자체로 작은 휴식이 될 수 있으며 삶의 균형을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 마시는 방법과 다양한 차의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차는 특별한 기술이나 준비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료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향긋한 차 한 잔이 주는 여유와 따뜻함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신다면 일상도 조금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 마시는 방법과 차의 종류를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향기로운 차 한 잔과 함께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요즘 여러 지역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에는 에어컨이 도열을 시키는 리기가 되는데요. 네, 에어컨은 사용하기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집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사용할 때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거나 계속 켜놓은 것, 어느 것이 전기가 더 많이 들까요? 많은 사람들은 에어컨을 여러 해째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배우면 돈이 절약되는 에어컨 사용법, 네, 함께 알아볼까요?

껐딱 켜기와 계속 켜넣기, 어느 쪽이 전기가 더 많이 될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침에 에어컨을 여러 번 켰다 껐다 하는데 더우면 잠깐 켰다가 시원해지면 서둘러 꺼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켰다 껐다 하는 것이 과연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중국 재릉학회 과학보급부 주임 고급 공정사 리진호는 에어컨을 자주 켜는 것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어컨 가동 단계 에너지 소모는 매우 높습니다. 재가동 횟수가 많아지면 총 에너지 소모가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에 에너지 소모를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에어컨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대비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외 에어컨을 자주 켰다 껐다 하면 압축기가 손상되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전기를 절약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실내외 열교환을 최대한 줄이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전원을 차단하며 수면 모드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 제습 모드에서도 냉방이 가능하며 사용 시 더욱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정말 전기를 더 절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에어컨 사용 시 시원하면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화동사범대학 물리전자과학학원 공정사 최로는 여름철 에어컨을 켜는 절전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난방의 삼복 날씨는 덥고 습하여 에어컨의 제습 모드를 켜면 실내 습도를 45에서 65%로 유지할 수 있어 체표면의 편안함을 높이고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초기 온도가 높으면 먼저 냉각 모드를 켜고 실내 온도가 낮아진 후 제습 모드로 변경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습 그리고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북방의 대부분 도시는 여름에 실내는 덥지만 습하지 않아서 냉각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이 비교적 높은 날, 예를 들어 40도의 고온 날씨에서 제습 모드를 켜면 전력을 절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력 소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온도가 너무 느리게 내려가면 편안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 더운 날씨에는 땀을 더 많이 흘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땀을 조금 흘리고 어떤 사람은 땀을 비오듯 흘리기도 합니다. 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네 부위에 땀이 많이 난다면 몸이 보내는 질병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면 네, 음허화왕일 수 있습니다. 네, 음허화왕인 사람은 음액이 부족하고 허화가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고 입안이 마르며 갈증을 느끼고 네, 불면증과 꿈을 많이 꾸는 증상이 있고 짜증과 분노, 야간 발한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손을 내밀었을 때 땀이 물방울처럼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양음청열, 자음 강화가 필요합니다. 허벅지 안쪽에 땀이 많이 난다면 간경수별일 수 있습니다. 네, 감열사기가 간경에 집중되어 비뇨생식기나 하체를 침범합니다. 증상으로는 음부가 축축하고 가려우며 소변량이 적고 누렇고 대변이 끈적거립니다. 이럴 때는 열을 내리고 습기를 제거하며 간경의 열을 내려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체질의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맵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피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마 그리고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면 수별 체질입니다. 네, 주로 머리 뒤쪽 이마에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별 체질인 경우가 많으며 평소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머리에서 땀이 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수별이 상처로 몰리면서 열이 머리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땀과 관련된 장기는 심장, 간, 담, 비장, 위 등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해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 속의 삶 속에서 우린 늘 지쳐가고 네, 그리고 코에 땀이 많이 난다면 비기, 폐기가 허합니다. 주로 콧대와 코 양옆에 땀이 많이 나면 비기나 폐기가 허한 것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쉽게 기운이 빠지고 피로하며 저항력이 약해 감기에 잘 걸림으로 기를 보충해 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여름방학 여행 시즌이 다가오면서 사기꾼들은 관광객과 학생들 수중에 항공권을 노리는 환불 및 변경 사기가 다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북경 경찰 측은 긴급 경보를 발령하여 최근 환불 및 변경 사기에서 사기꾼들이 우선 피해자에게 알리페이 등 전교적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환불 처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가짜 사이트나 애플릿에 로그인하도록 피해자를 인도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기 방지 민경은 이러한 환불 및 변경 사기 수법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우선 사기꾼들은 보통 비행기 출발 하루 전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 비행기가 사고로 취소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네, 보상 및 변경 처리를 약속합니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정규적인 결제 플랫폼에 로그인하도록 하여 신뢰를 얻은 후 환불에 실패하면 가짜 사이트나 비공식 앱에 로그인하도록 하여 계좌 이체를 유도함으로써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네, 경찰 측은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환불 또는 변경할 때 공식 경로를 통해 처리해야 하고 비공식 플랫폼에서 게시한 저가 티켓이나 환불 등 정보를 쉽게 믿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공편 취소, 지연, 환불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 링크를 직접 클릭하거나 통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를 걸지 말고 네, 자신이 탑승한 항공사의 공식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 어떤 항공권 환불, 환급 업무는 상대방에게 먼저 송금할 필요가 없는 바 낯선 사람에게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비공식 사이트에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덴타이를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 소수민족 두룽족의 세시봉속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두룽족의 세시봉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들의 음식 풍속을 살펴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두룽족은 두룽강 하곡 양안의 산지대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왔습니다. 두룽강 양안은 원시림이 울창하게 뻗어 있고 수림에는 각종 짐승들이 서식해 왔습니다. 수렵 시대 이런 환경은 두룽족의 생활에 풍부한 짐승 고기를 제공해 주었고 숲이나 산비탈에는 각종 버섯과 야채, 야생 과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또 두룽강과 그 몇백 갈래의 지류 중에는 수십 종의 물고기들이 논이렸으며 두룽강 양안에는 밀, 보리, 조, 벼, 감자, 콩을 심을 수 있었고 오이와 호박, 파, 배추, 완두, 복숭아 등 여러 가지 과일과 남새들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소와 양, 돼지, 닭등 가축들이 자랄 수 있는 양호한 환경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 생태 환경으로 하여 두룽족은 산지대 농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채집과 어력을 보충으로 하는 음식 문화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두룽족은 음주도 좋아해 집집마다 술을 빚었으며 그 도수는 20에서 30도 정도였습니다. 술이 빚어지면 친척 친구들을 청해서 함께 마십니다. 두룽족은 또 취차를 마시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들이 차를 마시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엽차를 통에 넣고 난로가에 두어 찬물을 우려 마시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타차로 이는 티베트인들에게서 배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타차의 방식을 보면 직경이 10에서 15cm에 달하는 대나무 통에 소금과 끓여낸 동물 혹은 식물 기름을 넣고 여기에 끓인 찬물을 부으며 긴 막대로 여러 번 찬물을 상하로 저어주며 이를 다시 부어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차는 엷은 갈색을 띠며 그 맛이 짭짤하면서도 향기로우며 두룽족인들이 즐겨 마시는 보양식 음료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룽족의 집 짓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두룽족이 거주하는 방은 면적이 작고 건축 자재로는 파파야 나무, 대나무, 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집에서 집을 지으면 온 마을이 돕는다는 풍속도 있습니다. 두룽족 남자들은 파파야 나무를 찍어 기둥이나 목판을 만들고 대나무 껍질을 이용해 울바자를 엮으며 두룽족 여자들은 풀한 웅큼씩 가져옵니다. 보통 세 집은 하루에 다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집 구조를 살펴봅니다. 집은 보통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 한 방은 화로가 있으며 이는 주인이 취사를 하고 잠을 자는 방이고 다른 한 방은 미혼 자식들의 침실 혹은 손님 접대용 객실입니다. 두룽강의 사향이라는 곳에는 세 칸이나 네 칸짜리 큰 집도 있습니다. 두룽족은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를 집에서 20 내지 30미터 되는 곳에 지어놓고 1년 동안 수확한 식량을 넣어둡니다. 실외에 양식 창고를 따로 짓는 습관은 두룽족 내부에 도둑 행위가 없었음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두룽족의 혼인 풍속도 알아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에 두룽족은 일부 다처제 현상이 일부 존재했으나 이는 생활 형편이 넉넉한 집들에서 존재했고 대체로 일부 일처제 혼인 방식이었습니다. 두룽족은 가문 외 혼인제를 엄격하게 지켰으며 가문 내부의 통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두룽족의 청년 남녀는 혼인 전에 자유롭게 교제를 했으며 혼인 외 자녀는 사회적인 차별시를 받지 않았고 지연은 결혼 후 혼인 외 자녀를 남편 집에 함께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혼인을 확정할 때에는 부모들이 결정했고 어릴 때 약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인은 정혼과 영친의 과정을 경과해야 했고 남자 측은 여자 집에 일정한 수량의 납채를 보내야 했으며 이를 두룽어로는 품아왕이라고 했습니다. 양가 부모들이 허락을 하면 남자 측 부모들이 몇몇 친척들을 청해 현지에서 나는 술을 가지고 여자 집에 정혼을 하러 갑니다. 이때 여자 측 부모는 마을의 사람들을 청해 술을 대접하며 딸의 납채 수량을 정합니다. 납채는 남자 측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정하며 소 한 마리, 솥 하나, 장신구 몇 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은 매우 떠들썩하게 치릅니다. 신랑 측 친척과 가족들이 모두 신부 집에 가며 신부 집에서는 돼지를 잡고 음식을 차립니다. 저녁이 되면 모두들 밤을 새워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어 경하의 뜻을 전합니다. 이튿날 신랑 측이 신부를 데려가며 신부가 신랑 집에 도착하면 시어머니가 신부의 손을 잡고 방 안을 돌면서 집안 형편을 소개합니다. 이어 신랑 집에서 돼지를 잡고 음식을 차려 손님을 대접하며 저녁에는 역시 술을 마시고 춤 노래로 즐깁니다. 두릉족은 이혼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났을 경우 친정족에 여동생이 있으면 아내 역할을 대신하거나 납채를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아내 쪽 친정에서는 납채의 일부분만 돌려주거나 아예 돌려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에 두릉족은 누족, 리수족과 통혼할 수 있었으나 티베트족과의 통혼은 금지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풍속 현상이 많이 변했고 티베트족과의 혼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릉족의 장례 풍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들은 토장을 해왔습니다. 관은 널판자 4개로 만들거나 원목에 속을 파내고 시체를 넣거나 대나무 껍질로 시체를 감싼 후 매장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두릉족의 장례 풍속에서 시신을 직접 대문으로 내보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집의 뒷벽이나 마루를 뜯고 시신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이 횡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망일 경우에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묘자리를 잡습니다. 두릉족은 세상을 떠난 친인을 멀리 묻는 것은 매정한 행위라고 여깁니다. 이들의 금기 사항도 알아봅니다. 두릉족의 풍속 중에서 특이한 금기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 곡식 종자를 다른 집이나 다른 곳에 옮기며 이는 곡식 종자가 이후 싹이 나지 않는 것을 경계해서라고 합니다. 마을의 귀신 숲속에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을에서 사람이 병으로 죽거나 흉년이 든다고 여겼습니다. 주인이 산행을 나갔을 경우 손님이 그 집을 방문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산행한 죽은 동물을 주우면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화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릉족의 세시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민족의 미풍이라오.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조선족 자치주. 후대 양성 효도 문화 이 땅에 꽃피워 가네. 민족의 넋이 어린 이 땅에 효도를 앞세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상낙원 꾸려가네. 인성교육 보급하여 너도 나도 덕행 쌓아 아름다운 문명사회 우리 손에 빛내가세.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조선족 자치주. 손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이 되어 가네. 손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

0: 이번 주엔 박형군,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단오 명절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할빈의 여러 문화 박람 장소에서 다채로운 단오 테마 행사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할빈시 박물관은 중조의 향기가 넘실거리는 단오, 고대의 운치 전승을 주제로 다양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6월 19일에는 게임 인터랙션과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단오절의 기원, 굴원의 일화, 단오 민속, 절기 문화를 종합적으로 리해하고 전통 명절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적 내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월 20일에는 그림, 짧은 영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결합해 단오 과학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오절의 기원, 단오의 시간과 절기적 의미, 룡주 경주, 중주 만들기, 오색실 매듭의 전통적 상징 등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문화적 자신감과 애국 정서를 배양할 계획입니다. 6월 21일에는 전담 해설원이 함께하며 질의응답을 도울 예정입니다. 금칠과 만족자수 두 특별 전시관을 심도 있게 학습하며 룡강 전통 문화를 깊이 탐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직접 칠선과 만족자수 공예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단오 련휴 기간 동안 소홍 옛집 기념관에서는 두 가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6월 19일은 여성 작가 소홍 탄생 115주년 기념일로 소홍 옛집 기념관에서는 헌화식, 소홍의 동생 장숙이의 유물 기증,

나라나 광안 창간호 발행 기념식, 소홍 문화창작 대전 개막식, 전문가 주제 강연, 야간 옛집 관람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편 2026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날을 맞이해 역사의 맥락을 계승하고 우수 전통 문화를 고양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소홍 옛집 기념관과 호랑구 문화재 보호센터는 호란 역사 문화 전시회를 특별 기획했습니다. 6월 19일 할빈시 남강박물관은 할빈 어린이공원에서 단오 민속 체험 행사를 개최하는데 육상 룡주, 재미있는 등불 수수께끼 풀이, 오색실 매듭 복주머니, 단오 시가 이어 부르기 등 다양한 전통 민속 체험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2025-2026년도 우리 성의 가을 곡물 수매 성수기 수매 업무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성이 수매한 가을 곡물 수매량은 1,477억 9천만 근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화 수매 비율은 94.1%로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곡물 가격은 전 품목에 걸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일반 월립 벼 평균가는 근당 1.33원으로 전년보다 0.01원 올랐고 일반 장립벼는 근당 1.54원으로 0.09원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근당 1.04원, 콩은 근당 1.9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농가들은 곡물 판매를 통해 예상 추가 수익만 80억 원 이상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룡강 성류홍 모범 선봉행, 흑룡강성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사적 강연 행사가 최근 흑룡강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및 전성 민족 단결 진보 모범 단체로 선정된 할빈 공업대학 등 대학교 강연단이 현장에서 강연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강연 활동은 성내 민족 지역으로 확대해 민족 단결 진보 모범의 대표적 사적을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일전 할빈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러시아 중소학교 교장 방문단 일행 10명이 방문했습니다. 방문단 교장들은 학교의 중로 국제 교과 과정반을 찾아 사생들과 함께 중국 매듭과 러시아 마트리오시카 인형을 주제로 한 러시아어 시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학교 캠퍼스를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으며 러시아 두 개 학교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와 자매학교 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주러시아 대사관 교육처가 주관했습니다. 올해는 중로 교육의 해인 만큼 이번 방문은 양국 기초 교육에 관한 교류의 중요한 실천인 동시에 할빈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와 러시아 중소학교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할빈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의 국제 교육 특색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방문단 교장들은 바로 수업 현장으로 들어가 중국 전통 매듭과 러시아 마트리오시카 인형의 공통된 문화 비밀을 주제로 한 러시아어 시범 공개 수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공개 수업이 끝난 후 중로 국제 교과 과정반 학생들은 방문단 교장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쓴 서예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방문단은 학교의 과학기술 혁신연구실과 생물실험기지인 대형 온실을 차례로 견학했습니다. 온실 내부는 300여 종의 진귀한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싱싱하게 자라는 화초들을 둘러보며 러시아 교장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올해는 중로 교육의 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번 행사는 할빈사범대학 부속중학교가 학교의 운영 방식과 국제 교육 실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심층적인 인문 교류의 계기가 됐습니다. 일전성 민족박물관은 학령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여러 차례 전통 개몽례 활동을 개최해 문화유산의 전승을 실천했습니다.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고 등교 입반, 관세정수, 주사계지, 집필경서 등의 절차를 통해 잊지 못할 파몽의식을 마쳤습니다. 박물관의 민족관에서 수년간 이어온 특색 활동인 개몽례는 례의 문화와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결합시켜 중화 례의 문화의 실천 속 전승 과정에서 스승을 존중하고 도리를 중시하는 정신에 대한 리해를 깊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몰입형 체험 속에서 군자는 행동과 몸가짐이 단정해야 함을 알았고 의식감 속에서 민족의 동질감과 자긍심을 높이며 문화 및 자연유산의 날의 핵심 정신을 더 깊이 체감했습니다. 박물관의 약속용박 수업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테마 수업과 체험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있습니다. 화피예술탐구 어른춘족 문화전승에서 아이들은 어른춘족의 역사를 알아보고 민족문화에 살아있는 화석인 화피화 제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허저족 탐구에서는 해설과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허저족의 의, 식, 주거 등 방면의 지식을 배우고 어로사냥민족의 독특한 생활지혜와 예술적 정취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성박물관의 민족관 구와 박물관 구의 특색 있는 사회교육 활동에는 연인원 6천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녀갔습니다. 일전 2026 할빈 딸기 음악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타고 빙설대색의 몽환빙설관이 핫플로 부상했습니다. 음악축제 팬 특별 할인 티켓이 출시되자마자 많은 남방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이곳은 순식간에 음악축제 다음으로 가장 핫한 제2의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몽환빙설관에 들어서면 마치 겨울 동화 속 왕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복제된 러시아식 얼음 조각 건축물은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 아래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며 아치형으로 지어진 얼음 구조물은 할빈 옛 건축의 고유한 멋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무료로 대여하는 따뜻한 패딩 점퍼를 입고 얼음 조각 앞에서 음악 축제 특유의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할빈 빙설대색의 몽환빙설관은 이번 딸기 음악축제와 연계해 음악축제 팬들을 위한 특별 할인 티켓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악 감상 플러스 빙설 체험 두 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관내에는 상해, 성도, 중경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얼음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하거나 얼음 조각 주변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은 음악 축제 굿즈를 손에 쥔 채 빙설 경관을 배경으로 반전 매력이 돋보이는 인증샷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97번째 시간.

0: 종사손의 사무실. 진심이 들어선다.
1: 루시 아가씨,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2: 진심 씨, 앉아요.
1: 고마워요.
2: 어때요? 회사에는 적응이 돼요?
1: 그럼요. 고마워요.
2: 심심 회사에 요즘 실적을 봤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실적을 올리다니 진심 씨 그 실력에 탐복이

0: 돼요. 긍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심해서는 투자 측에 높은 이윤을 줄 겁니다.
1: 현재 진심 씨는 CCI란 큰 리익 공유 플랫폼에 들어왔지만 진심 씨 실력이면 더 많은 상업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심심냉차는 아시아 시장은 물론 국제 시장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0: 정말 의외네요. 우리 회사가 CCI와 손을 잡았고 이렇게 큰 발전 공간을 가질 줄은. 전에 있던 리덕이랑은 전혀 비교가 안 돼요.
1: 사실 리덕을 외면할 필요까진 없어요. 필경은 한때 리덕의 일원이었고 또 지금은 리덕에 의해서 발전한 거잖아요.
0: 그럼요. 한묵진. 한 회장님은 한때 금상각 지대에서 이름 날렸었죠. 리덕 냉차 공장에 있을 때 한 회장님 밑에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 심심 냉차가 외국으로 나가 국제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걸 알면 한 회장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1: 알아요. 한묵지 한 회장이랑 전에 사업 투자하려 했던 거. 부동산업에 투자하려고 여길 찾아온 적 있죠?
0: 네. 한 회장이랑 같이 왔었어요. 크루스 선생도 만났고요.
1: 기획서를 나도 봤어요. 보기엔 그럴듯한데 내 개인적 견해는 CCI에서 리덕을 배제하고 심심 회사를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보다시피 진심 씨는 한 회장님보다 시장과 경영을 더 잘 알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합작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0: 걱정 마세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2: 한편 스탠드바 라정달은 술기운이 한껏 오른 한목지를 마주하고 대연이 본론을 이어간다.
3: 목지야. 예, 목지야. 아, 뭘로 말해도 되지. 아. 너한테 대기업 사장을 소개시켜줄게. 어? 그의 자회사는 중국에서 한다는 기업들을 다 제끼고 미국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혀. 그 사람이랑 말해보지 그래.
4: 그 사람이 장사를 얼마 크게 하든 땅이 내 손에 있고 자원도 내 손아귀에 있으니 내 소관이야. 아?
3: 좋다. 그럼 빙빙 애돌지 않고 말할게. 너 뒤에 재록신이 있어.
4: 무슨 소리야?
3: 네 전처 말이야.
4: 장단아, 사업은 사업이고 사랑은 사랑이야. 딴 문제야. 그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
3: 그래, 우리 일 얘기하자. 맞아. 시시아에도 손잡을 만한 회사야. 그 회사도 한 곳에만 투자하는 건 아닐 거야. 그렇게 큰 회사가 내 생각엔 한 곳에만 투자할 리 없어.
4: 맞아. 내가 알아봤는데 CCI에선 주로 금융 쪽과 제조업 쪽에 투자해. 물론 정책상의 위험성은 감수해야겠지만 현재로서 나한텐 가장 이상적인 사업 파트너야.
3: 내가 누구랑 손잡든 상관하네. 어? 근데 내 리온도 좀 생각해주면 안 될까? 4대6 어때?
4: 장단아, 너 이렇게 나오면 진짜 재미없어. 3대7로 결정하고선 왜 또 번복해? 그럼 이렇게 하자. 친구니까 내 이윤에서 10%를 더 줄게. 오케이?
3: 나 알았어. 지식 청년 때 네 밥 얻어 먹은 거 생각해서
4: 또 시작이다. 또 그 소리.
2: 진심이 눈치를 살피며 몰래 크루스에게 전화를 건다.

0: 크루스 선생, 루시 아가씨가 나와 목지가 선생을 찾아간 걸 알아버렸어요. 게다가 리덕 회사 부동산 기획서도 갖고 있어요.
1: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0: 지금 알자마자 알려주잖아요, 크루스 선생.
1: 됐어요, 됐어요. 알았어요. 빨리 리 회장께 알려서 그가 결정짓게 해야겠어요.
2: 한목지가 서류 한 묶음을 옆구리에 끼고 CCI 회사 정사로 들어선다.
0: 안녕하세요. 누굴 찾으세요?
3: 아, 정사전 리 사장이요. 저기, 루시 여사 말입니다.
0: 예약은 하셨습니까?
3: 안 했습니다. 아, 전해주십시오. 한목지라는 친구가 찾아왔다고.
0: 네, 그럼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진 사장님. 한목지라는 분께서 찾아오셨는데요. 루시 여사님을 뵙길 청합니다. 전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2: 롤러스케이트를 탄 한 남자애가 한목재 뒤를 스쳐 지나 한쪽에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미끄러져 간다. 한목재 눈빛이 저도 몰래 그 남자애를 쫓아간다. 이 시각, 정사손의 사무실.
0: 이 항목을 잘 지켜봐 주세요. 반드시 엄격한 심사 절차를 지켜주시고요.
4: 알겠습니다. 냄료 마십시오.
2: 종사손의 손에서 서류를 넘겨받은 남자가 사무실을 나서자 바로 이어 진심이 들어선다.
0: 루시 아가씨, 한목지가 밑에서 기다리는데 올라오라고 할까요? 그래요. 네.
2: 잠시 후 한목지가 종사손이 앞에 나타난다. 서류를 보고 있던 종사손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서류를 번지다가 마음을 다잡은 듯 공식적인 인사를 건넨다.
3: 안녕.
0: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2: 정사조를 지척이 둔 한목지는 만감이 교차된 표정으로 격동되는 심정을 진정하며 한참이나 지그시 정사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연다.
3: 사전이 오랜만이구만.
0: 저희 CCI는 사업 시간에 사적인 말 안 합니다. 앉으세요.
2: 정사손이 드디어 한목지의 눈빛을 바라보며 태연히 자리를 권하고는 앞에 놓인 컵을 들어 물을 마신다. 한목지가 말없이 그의 앞에 마주 앉는다.
3: 좋습니다. 분명히 하죠. 난 정사손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CCI의 부회장인 루시 아가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합작에 관해서 협상하려고요.
0: 우리가 뭘 믿고 합작을 하죠?
3: 난 전망이 좋은 COP 땅을 갖고 있고 당신들은 국내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랑 합작하려고 하니까요.
0: 많고 많은 회사 중에서 왜 리덕을 선택해야 되죠?
3: 하기에 든든한 기업은 영원히 리익이 첫째이니 우수 고객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거절하면 CCI 이사회의 기획서를 또 넣을 겁니다.
0: 좋아요. 내일 오전 모든 투자 대표들 더러 합작 항목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죠.
2: 이 시각 리소당은 하와이로 휴가를 간 크루스에게 전화를 건다.
5: 크루스, 루시가 이 일을 어디까지 알고 있나? 그 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나?
1: 저도 몰랐습니다. 그가 직접 알아볼 줄을.
5: 그래? 지금 당장 비행기표 사서 돌아오게.
1: 네, 알았어요.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5: 그래, 알았네.
2: 성수하기를 논 리소당은 밀려오는 근심에 입맛이 떨어진 듯 애니가 가져온 국을 거절한다.
5: 애니. 국은 생각이 없네.
2: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회사로 향하는 종사손에 차에 앉은 다니엘은 심수에서 살게 된 일이 마냥 좋은 듯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6: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요?
0: 그럼 엄마가 네 학교를 알아봤어. 우리 다니엘 많은 친구가 생길 거야.
4: 와, 신난다. 친구들이 많으면 내 영웅 아빠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0: 다니엘,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응?
4: 네.
2: 약속대로 종사조는 모든 투사 대표들을 불러 리덕 회사의 사장 한목재 합작 항목 제안을 들어보게 한다.
0: 오늘 영광스럽게 리덕 회사 한목재 사장을 모시고 COP 토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하세요.
2: 한목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 있는 모습으로 소개를 시작한다.
3: 안녕하십니까. 자아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심수 리덕 부동산 사장 한목재입니다. 여러 부동산 회사들과의 경쟁 입찰을 거쳐 심수 COP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투자 회사인 것만큼 어떤 게 좋은 항목인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이 프로젝트 기획 안에 알아보기 쉽게 적었습니다. 봐주십시오.
2: 투자 대표들 모두가 열심히 리덕 부동산 회사에서 가져온 프로젝트 기획안을 보고 있을 때 기다란 사무상을 마주하고 앉은 종사전과 한목지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함께했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난다.
6: 식사하세요.
0: 내가 족발고 왔어요. 다리에 좋을 거예요. 먹어봐요.
3: 내 부모님들은 근친 관계 아니야? 친척이 아니냐고?
0: 몰라요.
3: 어릴 때 크게 놀란 적은 없어? 머리를 당나귀한테 채웠다거나.
0: 없는데요?
3: 너 호두 알지? 사람의 뇌는 호두처럼 생겼어. 깊이 뵐수록 총명하지. 어쩐지 네 뇌는 삶은 달걀이 아닌가 싶다. 호두를 많이 먹고 똑똑해져라.
0: 호두요? 호두 완전 좋아해요. 나 매일 먹어요.
3: 근데 어째 이리 멍청하니?
0: 기획서를 봐선 별 문제가 없네요. 대표분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저희 CCI의 심사 절차를 밝게 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심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 회의가 끝났지만 완전히 추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한목지는 골똘히 자신의 생각에 빠진 채 회의실을 나와 조리문 쪽으로 향한다. 이때 널따란 홀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놀던 다니엘이 미처 속도를 조이지 못한 채 한목지 앞으로 질주한다. 다니엘이 한목지와 부딪히려니 손발. 갑자기 정신을 차린 한목지는 손에 들었던 휴대폰과 가방을 놓고 두 손으로 마주 질주해오는 다니엘을 안아 번쩍 들어올린다. 다니엘이 활짝 웃음을 짓는다.
4: 반응이 빠르네요. 영웅 같아요.
3: 너 영웅 많이 좋아해?
4: 그럼요. 우리 아빠도 영웅이에요.
3: 아빠가 경찰이냐?
4: 경찰 아니에요. 경찰보다 더 대단해요.
3: 그래?
4: 정의의 용사예요. 나쁜 놈들 다 무찔러요. 변형금강처럼 슈퍼맨이에요.
3: 슈퍼맨? 고마야, 너 왜 혼자 노니? 아빠랑 같이 안 왔어?
4: 아니요.
2: 한목지와 다니엘이 홀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침 2층 복도를 지나던 종사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말없이 주시해본다.
4: 엄마랑 나 지금 아빠를 찾고 있어요. 난 아빠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아저씨는 우리 아빠랑 많이 닮았어요. 근데 아빠가 더 젊었어요.
2: 허리를 굽혀 다니엘과 눈높이를 맞추고 얘기하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다니엘을 바라보던 한목진은 휴대폰과 가방을 쥐어들고 허리를 편다.
3: 고마야, 잘 있어.
4: 잘 가요, 아저씨.
2: 조리문 쪽으로 향하던 한목진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초롱초롱한 두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다니엘을 이윽도록 바라보더니 다시 얼굴에 웃음을 띄운다. 한편 5층에서 이들을 내려다보는 종사선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한다. 종성인의 집.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 수평의 옆에 앉은 종성은 여전히 돈을 벌 방법을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
3: 머리를 좀 쓰라는 거야. 좀 대담하게 생각할 수 없어?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 밭에 석유가 있으면 우린 부자 될 거 아니야.
6: 밭에 뭐가 있다고요?
3: 석유.
6: 아유, 그따위 소리 집어쳐요. 하루라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려요.
2: 바로 이때 대문이 열리며 류춘홍의 모습이 나타난다.
7: 아이고, 아이고, 류주임.
6: 류주임.
7: 자.
6: 수평이 잘 있었어.
7: 얼른 거사 가져. 거사.
6: 류주임은 무슨 퇴직한 지가 언젠데. 자.
7: 빨리.
6: 이게 얼마 만이에요? 다들 잘 지냈어?
3: 잘 지냈어요.
6: 잘 지냈어요.
3: 이건 조직에서 보내서 왔죠.
6: 물 가져올게요. 그래, 고맙소. 정성이.
3: 네.
6: 내가 비록 퇴직은 했지만 조직에선 아직도 날 필요로 하고 있어.
3: 조직이란 말만 들으면 류수임.
7: 류수임부터 떠올라요.
6: 고맙소, 수평이. 아, 수평이 단서.
3: 조직에서 무슨 일로 보내왔어요?
6: 정말 있어. 이번에 돈 벌 기회가 생겼는데 이 기회에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어?
3: 돈 벌이면 해야죠. 무슨 일인데요?
2: 드라마 인생 향연 9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 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8번째 시간입니다. 종성인의 집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 소평의 옆에 앉은 종성은 여전히 돈을 벌 방법을 짜내기에 연연합니다.
1: 머리를 좀 써라는 거요. 좀 대담하게 생각할 수 없어?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 밭에 석유가 있으면 우린 부자 될 거 아니야.
2: 밭에 뭐가 있다고요?
1: 석유.
2: 아유, 그따위 소리 집어쳐요. 하루라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려요.
0: 바로 이때 대문이 열리며 류초농의 모습이 나타난다.
3: 아이고, 아이고, 류수임.
2: 류수임.
3: 자.
2: 수평이 잘 있어.
3: 얼른 걸사 가죠. 걸사.
2: 류수임은 무슨 퇴직한 지가 언젠데. 자.
3: 빨리.
2: 고맙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다들 잘 지냈어?
1: 잘 지냈어요.
2: 잘 지냈어요.
1: 이건 조직에서 보내서 왔죠.
2: 물 가져올게요.
4: 그래. 고맙소. 정성이.
1: 네.
4: 내가 비록 퇴직은 했지만 조직에선 아직도 날 필요로 하고 있어.
1: 조직이란 말만 들으면 류수임부터 떠올라요.
4: 고맙소 수평이. 아, 수평이 단서.
1: 조직에서 무슨 일로 보내왔어요?
4: 정말 있어. 이번에 돈 벌 기회가 생겼는데 이 기회에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어?
1: 돈 벌?

0: 일이면 해야죠. 무슨 일인데요?
1: 한석이께서 향헌과 심수를 고찰하고 오셨어. 근데 말이오, 심수와 향왕에서 꽃 한 송이를 얼마 하는지요?
2: 몇 원 하겠죠? 알아요. 인민폐보다 더 값이 있어요.
1: 정성이 말이 맞소. 향왕 돈으로 몇 원
3: 그렇게 비싸요?
1: 한석이께선 지금 우리 마을에 비어있는 숱한 땅들이 다 귀중한 재부라고 하셨소. 이것 기후도 생활을 재배하고
2: 땅. 아니야. 꽃을 심는다고요?
1: 맞소.
2: 되겠어요?
1: 안 될 게 뭐요?
2: 장미, 라벤더로 향한 돈을 바꾼다고요?
1: 그래. 그리고 또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지. 내가 오늘 왜 왔는지 아오? 한석이께서 보내서 왔어. 정성이가 앞장서서 생화재배 기지를 세우라고.
4: 정성은 급시호처럼 나타난 류촌홍의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덥석 그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를 드린다.
5: 류주인, 감사합니다. 조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한편, 한 주일이 지나도록 시시아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한목진은 다시 종사소를 찾아온다.
6: 이게 바로 CC의 사표들입니까?
7: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6: 개인 감정이 실린 건 아니고?
7: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6: 다 압니다. CC의 첫 번째 심의는 3일 내에 무조건 답장을 주는 거. 한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질질 끄는 게 그럼 개인 감정 아니면 뭡니까?
7: 개인 감정이 실렸다면 또 어쩔 건데요?
6: 사전에 지금 시작 자금만 있으면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어. 일단 개발을 시작하면 떼돈을 벌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아마 어디 회사든 관심 가질 거요. 진지하게 생각해보.
7: 좋아요. 초심은 제가 통과시켜준다고 칩시다. 근데 리덕의 조건으론 규범하던 2심 3심을 통과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보교한 시간을 빼앗았다고 원망 마세요.
4: 종사존이 두툼한 서류 문서를 한목지에게 넘겨준다.
7: 심사 기준이에요. 쌍방의 규범과 요구 조건을 상세하게 적었으니까 가서 잘 봐요. 하루 후에 저희가 찾아가서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할 겁니다.
4: 회사로 돌아온 한목진은 종사손한테서 받은 계약서를 라정달에게 보인다. 한 장 한 장 읽어보고 난 라정달이 도리머리를 저으며 한목지에게 다가간다.
8: 목지야, 숱한 대기업의 계약서를 봤지만 이렇게 두터운 건 처음이고 조목도 이렇게 상세한 거 처음 봐. 내가 네 전처를 과소평가했어.
6: 그럼 어떡해. 심사를 자꾸 가져갈 순 없잖아. 어렵게 잡은 기회인데.
8: 혹시 네 전처가 너한테 앙금 있는 거 아닐까?
6: 쓸데없는 소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농감이 나와?
8: CCI 말해. 건축을 시작 안 했으니 심사 절차 간략하라고.
6: 그럴 수밖에.
4: 이때 종사전이 CCI 회사의 회계사 두 명을 거느리고 리덕 회사로 찾아온다. 종사전이 회사에 들어서자 바삐 돌아지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종사전에게 쏠린다. 의자에 앉아있던 한목지도 종사전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선다.
6: 빨리 도왔네. 어서 와요.
7: 여기가 리덕 회사인가요?
6: 네, 림씨 회사입니다.
7: 이 두 분은 저희 회사 공인회계사예요. 리덕 회사의 경제 상황을 깐깐하게 체크할 겁니다.
6: 그러죠.
7: 그리고 기타 상황도 파악하고 싶어요.
6: 그래요.
7: 회계사를 만나야겠어요.
6: 회계.
9: 네, 회장님.
6: 우리 회사 회계사입니다.
9: 안녕하세요.
4: 정사선이 걸음을 옮겨 의자에 도도한 자태로 앉으며 질문을 계속한다.
7: 설계실은 어디죠?
6: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설계사를 못 찾았고요.
7: 그럼 어떤 자질의 건축회사를 선택할 겁니까?
6: 그것도 신중하게 선택할 겁니다.
7: 이러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다음 주에 다시 시간을 잡죠.
4: 간단 명료하게 용고를 말하고 난 종사조는 다시 회계사들을 거느리고 사무실 나간다. 종사존이 밖으로 나가자 리덕 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창가로 다가가 멀어져가는 종사존의 뒷모습을 보며 소근댄다.
3: 저 여자가 CCI 사장이래.
10: 진짜 대단해.
3: 저 여자네.
11: 저 여자네.
10: 엄청 젊은데. 어? 엄청 젊은데. 아, 대단하네.
4: 나정달이 버럭 역정을 낸다.
12: 뭘 봐요? 일이 나요.
7: 네, 감사합니다. 될수록 빨리 자료를 보내줘요. 네, 안녕히 계세요.
4: 노크 소리와 함께 그로스가 종사존의 사무실로 들어선다. 그로스를 보자 종사존은 들고 있던 서류를 사무상호에 놓으며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운다.
13: 루시.
7: 안녕, 그로스.
13: 안녕. 이거 받아요. 자그마한 선물이에요.
7: 고마워요.
13: 천만에.
7: 아참, 하와이에서 일광욕이랑 하면서 휴가를 더 즐기지 왜 급하게 돌아왔어요?
13: 더 있고 싶었지만 루시가 없으니 혼자 너무 멋쩍어서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업무가 많이 바쁘다고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루시는 모를 거예요.
7: 걱정? 뭘 걱정했는데요? 나요? 나 보다시피 잘 지내요. 크루스, 마침 잘 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회사 새로운 업무 방향과 새 투자 항목을 보여주려던 참이에요. 지금 중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아주 급속도로요.
13: 알고 있어요. 루시는 상업 천재인 거. 아, 믿어 의심치는 않아요.
7: 아 참, 크루스. 그리고 서프라이즈가 또 있어요.
13: 서프라이즈요?
7: 일단 볼일 봐요. 나도 마무리할 게 남아서.
13: 알겠어요.
4: 그로스가 사무실을 나가자 종사존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다. 종사존은 그로스가 사라진 문쪽을 쏘아보며 그로스가 준 선물 박스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다시 서류를 펼쳐든다. 이 시각 한목지와 라정달은 CCI 회사의 요구에 도달하기 위해 자료들을 대조하며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
14: 건축 재료에도 표준이 있어.
6: 당연히 그래야지. 건축 재료는 질량을 담보한단 말이야. 아, 나 이 문서들이 많다고만 생각하지 마. 작성한 거 보면 진짜 프로야. 아.
14: 묵지야, 둘이서 이걸 언제나 분석해.
9: 회장님, CCI에서 평가사를 보냈습니다.
4: 회계사가 서류를 한 묶음 들고 다가와 회보한다. 한목지와 라정달이 입을 딱 벌린다.
14: 또 왔어?
6: 안으로 모시오.
4: 푸른 야사를 등지고 들어선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서양풍의 별장 단지 안으로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들어서더니 한 별장 앞에 와서 멈춰선다. 조수석에서 내린 크루스는 운전석 뒷좌석으로 다가가 리소단을 기다려 함께 별장 안으로 들어선다.
13: 의사가 리 회장님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데 왜 루시한테 말 못하게 해요? 제 생각엔 자꾸 이렇게 치료를 미루면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15: 가뜩이나 요즘 회사 일로 정신 없을 텐데 부담 주고 싶지 않네. 정말 그쪽 상황은 어떤가?
13: 리 회장님, 그러니까 암묵지 회사에서 기획서 한 부를 보내왔어요. 그 뒤로 루시가 줄곧 묵지랑 연락하고 있어요.

0: 이대로 놔뒀다간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요.
1: 조용히 지켜보지 뭐.
2: 리덕회사 사무실이다. 자료를 보는 라정달과 한목지 얼굴에는 비건기가 가득하다.
3: 네 전처 대체 어쩌자는 거야? 어? 두 주일이나 못 살게 굴고 일축은 안 나고.
4: 우리 회사는 확실히 화점이 많아.
3: 좋아. 그럼 돈은? 회의의 말로는 변호사한테 들어간 돈만 해도 200만이래. 성과 높고 200만 날렸어.
4: 2주 동안 정신없이 돌아치긴 했지만 그래도 CCA가 확실히 정규적이란 생각이 안 들어. 어떤 일은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세부적인 것이 엄청 많아. 말해줄게. 엄격한 공예 공정과 작업 태도가 없인 부동산업을 못해. 이건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 자세야. 우리가 정말로 따라 배울 점이야. 들어서? 정달아, 이틀 전에 장부에 3천만 원이 입금됐어. CCA에서 선불해준 것 같아. 이건 재무 규정에 맞지 않지만 사준이가 몰래 도와준 것 같아.
3: 역시 전처는 전처야. 너한테 도움 주는 것 봐.
2: 정사전과 크루소 두 사람이 함께 회사로 들어선다. 여느 때 같으면 이런저런 일로 말이 많았을 크루스가 오늘은 왠지 기분 없이 어두운 표정이다.
5: 크루스, 왜 그래요?
0: 루시, 그게...
5: 뭔데요?
0: 루시 아버지...
5: 어?
0: 리 회장님께서 아파요.
5: 아버지가 아프다고요? 어디가요?
0: 그게 심장병이요. 의사는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해요.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저...
5: 그 정도로 심각해요?
0: 네, 심각해요. 평소에도 건강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5: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0: 루시가 아는 걸 원치 않았어요. 요즘 루시가 눈 커뜰 새 없이 바쁜 걸 아니까요. 그래서...
5: 크루스, 다니엘한테 가보고 다시 얘기해요.
0: 예.
2: 다니엘을 혼자 사무실에 둔 정사손이 급히 걸음을 옮긴다. 다니엘은 조립문을 등지고 앉아 빈 송수화기에 대고 한창 하소연 중이다.
5: 아빠, 아빠, 언제 와요? 보고 싶어.

0: 메리 달려와 종사전에 품에 안긴다.
1: 아, 됐어. 그래, 울지 마. 엄마, 나 아빠 찾을 거야. 같이 가 찾아주면 안 돼요?
2: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놀렸어?
1: 학교 친구들과 우리 아빠가 영웅이라고 했더니 애들이 그 말 안 믿어요. 날 거짓말쟁이래요.
2: 애들이랴 선생님한테 말해. 거짓말 아니라고. 네 아빠 영웅 맞아. 근데 지금은 임무 수행 중이야.
1: 무슨 임무요? 언제면 끝나요? 나보러 언제 와요?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2: 진짜야.
0: 종사선이 다니엘을 달래어 진정시킨 후 함께 홀로 내려왔을 때 마침 한목지가 CCI 회사 홀에 들어선다.
3: 아저씨 안녕.
4: 꼬마야 안녕. 우리 또 만났네. 어?
3: 아저씨 우리 엄마예요.
0: 다니엘의 말에 천천히 종사손에게로 고개를 돌린 한목재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3: 엄마 나 저쪽에 가 놀래요.
0: 다니엘이 종사손의 손을 놓고 자리를 뜬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잠깐 피하던 한목지가 드디어 생각을 정리한 듯 입을 연다.
4: 사전이 애일 줄을 몰랐네. 많이 컸구만.
0: 한목지를 마주하고 선 종사조는 침묵만 지킨다.
4: 지난번 쟤를 봤을 때 생각나. 쟤가 그랬어. 엄마랑 같이 아빠 찾으러 왔다고. 아빠가 영웅이라 했어. 그리고 집에 아빠 사진이 있는데 나랑 많이 닮았다고. 다만 나보다 많이 젊었대. 사전에 이게 다 무슨 소리요?
0: 드라마 인생향연 9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단오 명절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할빈의 여러 문화박람 장소에서 다채로운 단오 테마 행사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할빈시 박물관은 중조의 향기가 넘실거리는 단오, 고대의 운치 전승을 주제로 다양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6월 19일에는 게임 인터랙션과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단오절의 기원, 구론의 일화, 단오 민속, 절기 문화를 종합적으로 리해하고 전통 명절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적 내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월 20일에는 그림, 짧은 영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결합해 단오 과학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오절의 기원, 단오의 시간과 절기적 의미, 룡주 경주, 중주 만들기, 오색실 매듭의 전통적 상징 등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문화적 자신감과 애국 정서를 배양할 계획입니다. 6월 21일에는 전담 해설원이 함께하며 질의 응답을 도울 예정입니다. 금칠과 만족 자수 두 특별 전시관을 심도 있게 학습하며 룡강 전통 문화를 깊이 탐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직접 칠선과 만족 자수 공예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단오 연휴 기간 동안 소홍 옛집 기념관에서는 두 가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6월 19일은 여성 작가 소홍 탄생 115주년 기념일로 소홍 옛집 기념관에서는 헌화식, 소홍의 동생 장숙이의 유물 기증, 호라나 광안 창간호 발행 기념식, 소홍 문화 창작 대전 개막식, 전문가 주제 강연, 야간 옛집 관람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편 2026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날을 맞이해 역사의 맥락을 계승하고 우수 전통 문화를 고양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소홍 옛집 기념관과 호랑구 문화재 보호센터는 호란 역사 문화 전시회를 특별 기획했습니다. 6월 19일 할빈시 남강 박물관은 할빈 어린이 공원에서 단오 민속 체험 행사를 개최하는데 육상 룡주, 재미있는 등불 수수께끼 풀이, 오색실 매듭 복주머니, 단오 시가 이어 부르기 등 다양한 전통 민속 체험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2025-2026년도 우리 성의 가을 곡물 수매 성수기 수매 업무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성이 수매한 가을 곡물 수매량은 1,477억 9천만 근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화 수매 비율은 94.1%로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곡물 가격은 전 품목에 걸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일반 월립 벼 평균가는 근당 1.33원으로 전년보다 0.01원 올랐고, 일반 장립벼는 근당 1.54원으로 0.09원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근당 1.04원, 콩은 근당 1.9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농가들은 곡물 판매를 통해 예상 추가 수익만 80억

인형을 주제로 한 러시아어 시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학교 캠퍼스를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으며 러시아 두 개 학교가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와 자매 학교 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주러시아 대사관 교육처가 주관했습니다. 올해는 중러 교육의 해인 만큼 이번 방문은 양국 기초교육에 관한 교류의 중요한 실천인 동시에 할빈사범대학 부속중학교와 러시아 중소학교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할빈사범대학 부속중학교의 국제교육 특색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방문단 교장들은 바로 수업 현장으로 들어가 중국 전통 매듭과 러시아 마트리오시카 인형의 공통된 문화 비밀을 주제로 한 러시아어 시범 공개 수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공개 수업이 끝난 후 중러 국제 교과 과정반 학생들은 방문단 교장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쓴 서예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방문단은 학교의 과학기술 혁신연구실과 생물실험기지인 대형 온실을 차례로 견학했습니다. 온실 내부는 300여 종의 진귀한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싱싱하게 자라는 화초들을 둘러보며 러시아 교장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올해는 중러 교육의 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번 행사는 할빈사범대학 부속중학교가 학교의 운영 방식과 국제교육 실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심층적인 인문 교류의 계기가 됐습니다. 일전성 민족박물관은 학령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여러 차례 전통 개몽례 활동을 개최해 문화유산의 전승을 실천했습니다.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고 등교 입반, 관세정수, 주사계지, 집필경서 등의 절차를 통해 잊지 못할 파몽의식을 마쳤습니다. 박물관의 민족관에서 수년간 이어온 특색 활동인 개몽례는 레의 문화와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결합시켜 중화 레이 문화의 실천 속 전승 과정에서 스승을 존중하고 도리를 중시하는 정신에 대한 리해를 깊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몰입형 체험 속에서 군자는 행동과 몸가짐이 단정해야 함을 알았고 의식감 속에서 민족의 동질감과 자긍심을 높이며 문화 및 자연유산의 날의 핵심 정신을 더 깊이 체감했습니다. 박물관의 약속용박 수업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테마 수업과 체험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화피예술탐구, 어른춘족 문화 전승에서 아이들은 어른춘족의 역사를 알아보고 민족문화에 살아있는 화석인 화피화 제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허조족탐구에서는 해설과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허조족의 의, 식, 주거 등 방면의 지식을 배우고 어로 산양민족의 독특한 생활 지혜와 예술적 정취를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성박물관의 민족관 구와 박물관 구의 특색 있는 사회교육 활동에는 연인원 6천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녀갔습니다. 일전 2026 할빈 딸기 음악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타고 빙설대세계 몽환빙설관이 하풀로 부상했습니다. 음악축제 팬 특별 할인 티켓이 출시되자마자 많은 남방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이곳은 순식간에 음악축제 다음으로 가장 핫한 제2의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몽환빙설관에 들어서면 마치 겨울 동화 속 왕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복제된 러시아식 얼음 조각 건축물은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 아래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며 아치형으로 지어진 얼음 구조물은 할빈 옛 건축의 고유한 멋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무료로 대여하는 따뜻한 패딩 점퍼를 입고 얼음 조각 앞에서 음악 축제 특유의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할빈 빙설대세계 몽환빙설관은 이번 딸기 음악 축제와 연계해 음악 축제 팬들을 위한 특별 할인 티켓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악 감상 플러스 빙설 체험 두 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관내에는 상해, 성도, 중경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얼음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하거나 얼음 조각 주변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은 음악 축제 굿즈를 손에 쥔 채 빙설 경관을 배경으로 반전 매력이 돋보이는 인증샷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9번째 시간입니다. 경의원 덕광이와 우수가 진명정치위원을 따라가는 통에 나팔수 아바이는 무척 바빴다. 이날 아침에도 그는 일찍 대문 밖으로 말을 끌고 나갔다. 그는 언제나 몸에 품고 다니는 술병을 꺼내 꿀꺽꿀꺽 도모금 삼키고 나서 란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자 우스게 소리를 했다.
1: 허여, 청년부녀 대상. 일찍 웬일이야? 술이라도 한 모금.
0: 그는 갑자기 말을 뚝 멈추었다. 평소에 장난질을 쏙 좋아하는 란자가 지금은 눈을 내리깔고 얼굴이 새파래 있었던 것이다.
2: 아바이, 전장동지 계세요?
0: 란자가 물었다.
1: 어, 계셔. 너 무슨 일이 있니? 어서 들어가 보려.
0: 란자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더니 얼마간 지나서 도로 나왔다. 나팔수 아바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턴장이 갑자기 그를 찾았다. 그는 급히 술병을 품에 찔러놓고 뛰어 들어갔다. 턴장은 얼굴에 노기를 띄우고 책상 옆에 서서 주먹을 불끈 틀어쥐고 있었다. 나팔수 아바이는 무슨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우탄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탁 내리치며 엄하게 명령하였다.
3: 경리패 패장에게 당장 사명과 패상을 붙잡아 총살하고!
0: 나팔수 아바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눈만 꿈뻑거렸다.
3: 뭘 기다려? 빨리!
0: 우탄장은 격분을 참을 수 없어 소리쳤다. 그러나 몇 발자국 거닐다가 나팔수 아바이가 나간 것을 보고 다시 외쳤다.
3: 돌아오셔!
0: 나팔수 아바이는 돌아와서 차렷 타고 섰다. 우탄장은 두 눈을 이윽도록 부릅뜨고 있다가 화를 가라앉히며 말하였다.
3: 먼저 그놈을 잡아가도!
0: 나팔수 아바이가 떠나가자 우탄장은 의자에 앉아 말없이 담배만 뽁뽁 빨았다. 사실은 이러하였다. 삼명은 바로 류빠의 대오였다. 그들은 늘 인민들의 달기랑 남새 등을 훔쳐먹고 규율을 위반하였다. 영장 류빠에는 본척만척 내버려두어 버릇을 굳히었다. 파견된 교도원은 혼자서 미처 통제해내지 못했을 뿐더러 조금만 엄하게 다스리면 일부 사람들이 팔로군에서 떠나겠다고 고하되었다. 더욱 엄중한 것은 이 전사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봐서 이런 일들을 대수로워하지 않는 것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탐부는 언제나 이 영리의 주둔에 있으면서 자주 그들을 교양하곤 했다. 어제 저녁에 마패장은 한 과부집에 뛰어들었다. 마을 동쪽 끝에 있는 이 집에는 딸과 어머니 둘이서 살고 있었다. 그 집 어머니는 팔로군이 온 것을 보고 극성스럽게 술이랑 안주랑 대접하였다. 마가는 실컷 처먹고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장광설을 늘어놓다가 그 집 딸이 청년

0: 분에 대해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것을 보자 눈독을 들이고 자기는 병이 있어 따뜻한 구들에서 자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핑계를 대었다. 그집 어머니는 딸과 한 구들에 자면서 다른 구들을 덮여 그자에게 내주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는 모녀가 자는 방에 기어들어 딸을 겁탈하고는 떠날 림박의 권총으로 그들을 위협하였다.
1: 만약 소문을 내는 날에는 먼저 너희들을 죽여버릴 테다. 내가 류바이의 당당한 마패장인 걸 세상 사람이 다 알아. 응? 조심해.
0: 그집 어머니는 울며 불며 란자에게 이 사실을 하소연했다. 만일 그 어머니가 잘 지키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처녀는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탄장은 담배를 곱잡이로 두 대나 피우고야 몹시 격분되었던 마음을 다소 가라앉혔다. 방금 전에 부하대로만 한다면 그 악당을 당장에 칼탕쳐도 시원치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간 진정한 후이 사건이 사람 하나 해치우는 것으로 끝맺을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는 이 사건이 판로군의 강철 같은 규율과 판로군에 대한 인민들의 관점과 관련되는 동시에 한계 영역의 사람들이 혁명을 계속하는가, 그만두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류빠예의 그 영이 가는가 남는가는 천백만의 이른바 홍후즈들이 끝까지 공산당을 따라 항의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걷는가 하는데도 영향이 미칠 것이었다. 군대가 규율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민심을 잃을 것이며 그것은 무엇으로서도 포상할 수 없는 죄과로 될 것이다. 마패장을 총살한 뒤 류빠예를 설복시키지 못하고 또 대오가 단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과오로 될 것이다. 우탄장은 류빠예의 머릿속에 마패장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따위 악당은 반드시 없애치워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이한 가지 일만 아니라 류빠의 부하들이 무규율과 무질서를 기어코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탄장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는 참모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에게 정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 바로 이때 류빠예가 격발기를 열어제낀 권총을 험악하게 휘두르며 살기 등등하여 뛰어들어와서 우탄장을 향해 부르짖었다.
1: 당신이 어떻게 감히 그를 가둬? 당신 따위가 그가 누군지 알아? 그는 내 목숨을 건져준 은인이야. 총을 백발백중으로서는 으뜸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당신은 한낱 여자로 하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내 끝구를 내놔!
0: 나팔수 아바이와 호위병 시호장은 그의 기세를 보고 대뜸 권총을 꺼내어 찰칵하고 탄화를 재웠다. 집안의 공기는 다치기만 하면 터질 듯 몹시 긴장해졌다. 우탄장은 일어섰다. 그는 류빠예의 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태연자약하게 나팔수 아바이와 시호장에게 명령하였다.
2: 총은 꺼내서 뭐라? 이 집안에 적들이 있어? 빨리 걷어놓으소. 시호장, 왕패장 보고 죄를 끌어오라고.
0: 시호장이 나가자 우탄장은 류빠의 앞에 가서 섰다. 그가 입만 열면 류빠에는 당장 총을 쏠 것만 같았다.
2: 사령장,
0: 우탄장은

0: 엄숙하게 말을 떼었다.
1: 잘 왔어. 나도 사람을 보내어 찾으려던 참이오. 사건이 당신의 영계에서 발생했으니 영장인 당신이 우선 책임져야. 당신은 그를 놓아주라고 하는데 그럼 먼저 그 이유부터 이야기해보.
2: 젠장! 어쨌든 간에 당신은 그를 내놔야 해. 만약 내놓지 않는다면 내 먼저 당신과 목숨을 겨누겠소.
0: 류파이에는 여전히 권총을 허공에 대고 휘둘렀다. 하지만 그는 우탄장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당황해졌다. 우탄장은 랭소를 지으며 말했다.
1: 목숨을 겨루든 그놈을 내놓든 우리 먼저 리치를 따져보기오. 내 물어보겠소. 당신 류빠에는 당초에 낡은 정권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났을 때 무슨 기치를 내걸었소?
2: 그걸 물어서 뭐해? 아무튼 그를 내놓아야 해. 그는 나의 은인이야.
0: 류빠에는 권총을 더 들고 있을 수 없었다.
1: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에 이야기하지.
0: 우탄장은 천천히 봉당을 거닐었다.
1: 당신은 부자놈들을 죽이고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며 인민을 위해 나쁜 놈을 쓸어버리겠다는 기치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소. 때문에 당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소.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고생하는 인민들을 죽이고 못살게 굴었다면 그래, 류빠에가 발붙이고 서 있을 수 있었겠소? 네 여자 하나를 겁탈하는 것이 무슨 큰일이냐고? 당신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 그게 가난뱅이 출신인 당신이 할 말이오? 당신은 그래도 이 부근에서 이름 높은 지휘관이 아니오. 이런 큰 수치가 어디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고 입고 있는 것은 팔로군의 옷이오. 인민의 군대의 한 용장이란 말이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당신은 자기 개인의 문제만 생각하고 사람을 해친 죄인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 정말 천만뜻밖이오.
0: 우탄장의 말은 점점 빨라지고 무게가 있었다. 류빠에는 차츰 고개를 떨어뜨리고 권총을 느릿느릿 총집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2: 좋소. 당신의 말에 일리가 있다 하기요. 그럼 말해보. 그 녀석을 어떻게 하겠소?
0: 우탄장은 참모장과 눈길을 마주치고 나서 결패있게 말하였다.
1: 그건 명백한 일이오. 팔로군의 규율은 그런 범죄자를 용서하지 않소.
2: 무엇이? 총살?
1: 그렇소. 처단하겠소.
0: 우탄장은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2: 안 돼! 그러지는 못해!
3: 우탄장 계시오?
0: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보니 독강이 어머니가 찾아왔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오던 만자는 류빠이의 무서운 기상을 보고 그만 겁이 더럭 나서 급히 어머니의 다리를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는 판장과 참모장의 인사에 미처 대답 못하고 딸애를 안아올리며 먼저 의혹스럽고 조심스러운 눈길을 류빠이에게 던졌다.
1: 아주머니, 앉으시지요.
0: 우탄장은 자리를 권하고 다시 류빠에를 가리키며 인사시켰다.
1: 저민이지요. 우리 사명 류영장입니다. 류동무, 풍덕강의 어머니요.
0: 류빠에는 이렇게 되자 당황해 나서 급히 권총을 허리에 찌르고 고개를 끄덕이며 무너기로 물러섰다. 나팔수 아바이가 의자를 하나 들여다 어머니를 앉히었다.
4: 아주머니, 무슨 일로 왔습니까?
0: 참모장이 물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고 마치 끝없는 슬픔이 가슴속에 가득 찬 듯 얼굴에 고통스러운 기색을 지으며 질문조로 입을 열었다.
5: 나는 당신들을 찾아왔수다. 우탄장은 그 일을 들었소?
1: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할 얘기가 있으면 마음 놓고 하십시오.
0: 우탄장은 진심으로 말하였다. 그가 마음속의 고통을 참고 있다는 것이 명력히 나타났다.
5: 우탄장!
0: 어머니는 격분하여 언성을 높였다.
5: 우탄장, 이 늙은 것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아니외다. 내놓고 말이지, 팔로군의 은혜는 그 누구도 잊지 못합니다. 참으로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두텁지요. 하지만
0: 그는 침통하게 다음 말을 이었다.
5: 우탄장의 대우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사람으로선 용서치 못할 일이 생겼으니 누구의 마음인들 괴롭지 않겠소?
0: 그는 한숨을 지었다.
5: 검은 가루에는 검은 가루를 아무리 섞어도 까맣지만 흰 가루엔 눈꽃만큼 검은 것이 들어도 대뜸 눈에 띄웁니다. 나도 우리 팔러군에서 그따위 짓을 저지른 것은 한두 놈 나쁜 놈이 작가리 난 것을 알고 있수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욱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탄장, 사람들 누구나가 다 흑백을 가려보는 건 아니우다. 아, 군중들이 뭐라고 말하겠소?
0: 아이고. 어머니는 모든 사람을 침통이 둘러보고 나서 다시 눈길을 우탄장의 얼굴에 멈추었다.
5: 우탄장, 내가 홧김에 한 말이니 너여워마오. 이 늙은 게 뭘 안다고. 그저 속이 괴로우니 자기 일처럼 여기고 생각되는 걸 당신들에게 말할 뿐이오. 나도 당신들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0: 어머니의 말을 듣는 우탄장의 가슴은 감동과 아픔으로 그들먹했다. 그는 무슨 말로 자기의 아픈 마음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오직 어머니의 그 책망 속에 얼마나 큰 의미와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는가를 느꼈을 뿐이었다.
1: 아주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우를 잘 이끌지 못한 탓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아주머니, 우린 지금 이 일의 처리 대책을 의논하는 중이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